0: 스트릿 댄스를 접목한 트래블러 크루 등 충주를 대표하는 청년 문화 예술팀, 그리고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 밴드, 조선 팝의 창시자로 불리는 서도 밴드 등 국립 정동극장 청춘 만발이 발굴한 젊은 국악 그룹이 함께 출연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충주를 들썩이게 한 한여름 국악 축제. 청춘의 열기가 넘쳤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통과 개성이 어우러진 젊은 국악의 향연. 국립 정동극장과 문화도시 충주의 특별한 만남. 시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우리 시대의 국악 축제. 지난 7월 25일 충주를 뜨겁게 달군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국립정동극장의 청년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 만발과 충주의 문화예술 브랜드 충주 본색이 뭉쳤는데요.
2: 충주 본색은 문화도시 충주의 시리즈 사업 중에 하나이고, 청춘 만발은 국립정동극장의 10주년을 맞이한 청년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이번에 두 사업이 모여 충주의 국악인들을 함께 조명하고 전국에서 뛰어난 국악인들을 모아서 함께 공연을 꾸며보았습니다.
1: 공연이 열린 무대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였지만 연구가 끝난 후 6년 이상 방치됐다가 지금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2: 사실상 연구소라는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다 보니 들어왔을 때 좀 새로운 색다름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팔개 모양의 건물을 저희 연출관인과 함께 잡아서 마련하게 되었고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1: 이날 무대에는 국립정동극장의 청춘만발이 발굴한 아티스트들과 충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해 충주만의 색과 국악의 흥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울림에 재즈와 레게의 호흡을 더해 자유로운 무대를 선보인 H&M과 판소리 무브먼트 작심.

0: 2014년 충주에서 창단한 전국 최초의 택견 비보잉 팀 트래블러 크루는 전통 무예인 택견의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동작에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해 전통 무예의 멋을 알려왔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을 대표하는 비보이 팀 트래블러 크루이고요.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잖아요. 택견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비보잉 브레이킹을 합쳐서 택견 비보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무용을 기반으로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전통 춤의 세계를 넓혀가는 충주의 무용팀 미온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첼리스트 김솔 다니엘과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뭉친 첼로 가야금은 2020년 청춘만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는데요. 첼로의 묵직한 울림과 가야금의 섬

0: 장구, 꽹과리 등 타악기만으로 다채로운 분위기를 그리는 여성 타악 앙상블 그루브 앤드.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박람회인 워맥스에서 공연하는 등 전 세계에서 우리 타악을 알리고 있습니다.
1: 타악기로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루브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그루브라는 뜻과 저희의 어떤 음악을 듣고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루브 앤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0: 가야금 트리오 헤이스트링은 25현 가야금이 지닌 폭넓은 선율에 실험적인 연주법으로 소리의 다양성을 확장해 왔는데요.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팀은 전통음악 고유의 가락에 현대적인 팝 음악을 결합한 조선팝의 창시자 서도밴드입니다. 서도밴드만의 감각으로 해석한 신명나는 뱃노래 강강술래가 충주의 밤을 뜨겁게 물들였습니다.

0: 우선은 국악을 가까이서 이렇게 가성비 좋게 접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게 좀 감사한 것 같고요. 그 다양함을 좀 고려해가지고 구성해 주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1: 오늘 이 행사를 보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이제 앞으로 이 충주에서 이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2: 충주에 울려 퍼진 젊은 국악의 선율. 국악이 선사하는 생기와 감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음악의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3: 네, 마지막에 서덕밴드의 음악에 맞춰 강강술래를 하며 흥을 나누는 게 참 보기 좋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버려졌던 공간이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충주시가 건설회사에 기술연구소를 매입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는데요. 또 축제 현장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충주 본색 청춘만발처럼 지역의 공연 브랜드와 국립예술기관의 협업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봅니다. 자,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고 합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푸드, K-뷰티까지 한국의 문화와 일상,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문화가 가진 위대한 힘을 일찍이 예견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문화가 가진 힘을 알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인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극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의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공식 지정하고 김구 선생의 평화 사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는 김구 선생의 서사와 철학을 역동적인 음악으로 풀어낸 음악극을 준비했는데요. 중년 김구 역에는 배우 강신일이, 청년 김구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맡았고요. 윤봉길 역은 소리꾼 오단해가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4: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요.
5: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음악극으로 만나다.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가 보여주는 높은 문화의 힘.
4: 대한독립 만세! 야!
5: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인데요. 올해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된 해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뜻을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6: 김구 선생님의 인생이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어떤 보편적 가치 또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것들이 인정받아서 여태까지 만약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 투쟁사로 조명을 했다면 요번은 완전히 다르게 어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문화 강국,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 그런 것들을 소원하셨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음악극이라고 하겠습니다.
5: 청년 김구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4: 부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오.
5: 중년 김구 역은 배우 강신일이 맡아 시대별 김구의 삶과 고뇌를 그려냈습니다.
7: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독립투사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이고 김구 선생님을 연기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의 일생을 많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5: 2025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 소리꾼 정은혜가 해설자 역으로
8: 그 이름 윤봉길
5: 소리꾼 오단혜가 윤봉길 의사 역으로 출연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9: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리
5: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는 국악관현악과 연극, 무용, 합창, 영상이 어우러진 대형 무대인데요. 총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함께 극의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10: 국악관현악 위에 뮤지컬 배우, 전극 배우, 또 판소리, 민요, 사물 등등 어린 합창 다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것 위에 다 모아져서 또 다른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음악극은 동안농민혁명부터 독립운동, 광복 이후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차례로 그려냅니다.
8: 그 시작을 찾으려

0: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꿉니다.
1: 인문! 이제 나는 김창수가 아니다! 이제 나는 김구다! 아무리 짓밟혀 죽이려 해도 끝내 살아남아! 이 나라의 앞날을 보리라!
0: 일제의 국권 침탈은 극심해져만 가고 신민의 사건으로 옥고를 겪던 김구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스스로 백범이라 부르게 됩니다.

0: 미천하다는 백정의 백자하고 평범하다는 범부의 범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일반 백성들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1: 1931년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와 함께 대한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 환영이 계십시오. 백년

0: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그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큰 길이 열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연기를 하면서 물론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의 저희가 있기까지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런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타국의 힘에 의한 해방, 이 무슨 날벼락인가?
2: 드디어 맞이한 광복,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세에도 그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꿈꿉니다.
1: 내가 원하는 나라는 힘으로 남을 누르는 나라가 아니야. 나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오.
2: 3월놀이, 합창, 무용이 결합한 마지막 무대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1: 그대들이여, 내가 보지 못한 그 나라를 그대들이 이루어 보리. 나라가 문화로 빛나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소.
3: 우리의 독립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음악극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받아가셔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의 나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4: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꼭 문화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 인류 전체에 행복을 주는 문화 국가를 꿈꾼 선지자 김구의 철학.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발걸음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1: 내 소원은 끝난 것이 아니오. 내 소원 이내 간절한 소원은 이제 그대들에게.
5: 네, 그동안 잘 몰랐던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고뇌를

0: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의 힘이 꽃필 수도 있었는데요. 독립은 평화를 향한 공동의 의지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무대에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시립 합창단 등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독창성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결합한 무대야말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바랐던 문화 국가의 이상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정신, 그리고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도전이 만들어낸 이 뜻깊은 울림이 앞으로도 K컬처를 이끄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여름에 피는 꽃 중에 접시꽃이 있는데요. 길가에 핀 접시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인데요. 접시꽃 당신,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서정시의 거장. 도종환 시인.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최근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출간한 도종환 시인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늘 마음 청안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요즘에 뭐 강연으로 굉장히 바쁘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1: 네.
0: 또 산문집도 출간이 됐는데 최근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1: 지난해 연말에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시집을 냈고요.
0: 네.
1: 달포전에 상처와 결별하기라는 산문집을 내고요. 책 낸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도 있고요.
0: 네.
1: 또뭐 문학상 심사 이런 거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요.
0: 네.
1: 5월에는 신경림 선생님 2주기가 되어서
0: 네.
1: 2주기 추모 행사를 하는 동안 신경림 학회를 창립했는데
0: 네.
1: 그 신경림 시인의 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0: 네. 가난한 사랑 노래, 녹무로 잘 알려진 시인, 신경림 시인이신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기에 학회 또 회장을 맡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1: 제가 젊은 시절 문학 청년기에
0: 네.
1: 무명의 시인으로 지방 시인으로 시골에 살고 있을 때
0: 네.
1: 신경림 시인이 동인지에 발표한 시를 보고 전화를 하셔서
0: 네.
1: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출판사인 창비에서 시집을 내자고 제안을 하셔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0: 네.
1: 그래서 저를 중앙문단으로 이끌어 주신 분, 저를 지방의 시골에 있는 문학 청년에서
0: 네.
1: 중앙의 시인으로 저를 끌어올려 주신 분이 신경림 시인이시라서 저는 제 시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모든 문인단체가 다 힘을 합해서 문인장으로 모실 때
0: 네.
1: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한 인연이 있습니다.
0: 그때 전화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혹시 기억이
1: 깜짝
0: 나실까요?
1: 놀랐죠. 깜짝
0: 진짜.
1: 놀랐죠. 정말
0: 이야.
1: 신경림 시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신 분이
0: 갑자기 전화.
1: 무명 청년에게 전화해서
0: 네.
1: 시집 내자라고 한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기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0: 그때 동인지에 실렸던 시가 어떤 시였을까요?
1: 뭐 고드미 마을에서라는 그첫 시집의 제목이 된 시를 비롯한 청년기에 막 펄펄 끓는 그런 시들인데 그런 시들을
0: 네.
1: 눈여겨보시고
0: 어머.
1: 시집을 내자고 제안하신 건 깜짝 놀랄
0: 아니,
1: 일이었어요.
0: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은 후에 여쭤보셨어요? 어떤 대목에.
1: 눈여겨볼
0: 네.
1: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0: 그렇군요.
1: 네.
0: 이야.
1: 고맙죠, 저는.
0: 진짜. 정말 사람의 인연이란 참
1: 네.
0: 놀랍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1977년부터 고향인 청주에서 교직 생활을

0: 이제 시작을 하셔서 1984년 동인지 분단 시대를 통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직 생활은 언제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1: 교직은
0: 77년부터 80년까지.
1: 20여 년 전에 2003년까지 하고
0: 오,
1: 그만두고 나왔으니까요.
0: 네, 꽤 오래
1: 꽤
0: 그래도.
1: 오래 했어요. 오래.
0: 30년 가까이 하신 것
1: 17년 정도 했어요. 17년.
0: 17년 정도.
1: 그러니까 전체 27년 중에 10년은 또 해직 기간이라서
0: 아, 그러시군요. 예.
1: 복잡하지요, 좀?
0: 예. 정말 도종환 시인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 1986년 두 번째 시집이 접시꽃 당신이었고, 그 당시에 정말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큰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1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집 고요로 가야겠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또, 5월에는 편운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많은 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상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신지도 궁금해요.
1: 상을 받기가 좀 민망하고 미안한 구석도 있어요. 상을 주던 사람에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상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 편운문학상 받으면서 사실은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10여 년 정치권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문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를 문학계에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상으로 이렇게 주는구나. 그래서 그게 기뻤어요. 전에는 시집을 내도 상을 주면 혹시 문학이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 주고 싶은 상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5월에 상을 받으면서 문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문학계에서 문학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0: 이전에 받았던 그 상의 느낌과는 또 다른
1: 예,
0: 느낌을
1: 그렇습니다.
0: 받으셨을 것 같고.
1: 중간에 제가 국회 가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0: 그렇군요. 편운문학상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1: 조병화 선생님이 1991년부터 이 상을 제정하셔서 시 쓰는 시인과 평론가 그두 분야에 두 사람씩 이렇게 주기 시작하셔서 지금 25년 정도 되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상의
0: 거의
1: 역사가 긴 오래된 그런 좋은 상입니다.
0: 시집 제목이 고요로 가야겠다. 딱 한번 들으면 귀에 이렇게 박힐 정도로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요로 가야겠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 발 들이셨던 10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심정이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고요로
1: 우리의
0: 가야겠다를 정하셨을까요?
1: 하루하루가 소요의 연속이에요. 내일 놀라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깜짝 놀랄 일, 충격적인 일, 분노할 일, 흥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매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일상이
0: 그렇습니다.
1: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질 때마다 똑같이 흥분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뭐 분노하면서 댓글을 쓰고, 막 이렇게 참전을 시작하면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고, 우리 내면까지 소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좀 침착해지자.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또 사회 현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고, 차분해지자. 그리고 생각하면서 좀, 하루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며 살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던진 언어가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내가 고요로 가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담았지만, 멈추자는 거죠. 이제 분노도 멈추고, 집착도 멈추고, 욕심도 내려놓고, 좀 하던 일을 잠시 놓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음악이라도 듣고, 시집이라도 좀 읽고, 또뭐할수 있으면 아침에 명상이라도 해도 좋지만, 안 되면 오후에 일을 하다가 잠시 눈이라도 깜짝. 그래서 고요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또 고독이 하는 말을 좀 듣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아, 정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숏폼에 중독이 돼 있고요.
1: 네.
0: 예, 하루에도 주식창을 열어보면서
1: 그렇죠.
0: 분노와 좌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1: 매일 그렇잖아요.
0: 매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도 주식창을 또 열어봤거든요.
1: 네.
0: 고요로 가야겠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하루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나와
1: 몇
0: 마주하는
1: 번씩,
0: 시간,
1: 예.
0: 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 중에서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시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1: 지금 말씀드린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고요라는 시의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0: 네.
1: 고요.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오래 흘러온 강물이 있다. 고요는 그 불꽃을 따스하게 바꾸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온두 손을 씻어준다. 촛불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아직도 내 안에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과 푸른 이파리처럼 출렁이는 것이 있다고도 일러준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물한 잔을 건넨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생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다시 별빛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신께 판단을 넘기고, 고요의 끝에 왜두 손을 모으게 되는지 물어보게 한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0: 아, 뭔가 가슴이 찡해지는, 예, 마지막 두 문장이 귀 전에 맴돕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아니,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시를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셨다면서요?
1: 그럼요.
0: 네.
1: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할 때
0: 네.
1: 제가 읽은 이한 편의 시에 두 행, 세 행도 따로 한 페이지에 놓으면 한 편의 시처럼 읽힐 수 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서 두세 행씩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게 책을 그렇게 편집하고,
0: 네.
1: 그 페이지가 끝나면 시 전체를 모아서 또 따로 한 페이지에 담고, 이렇게 8편을 좀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이 시집을 만들었어요. 반응이 좋아요.
0: 그럼 제가 일부러 아 천천히 음미해야지라고 하지
1: 많아도,
0: 않더라도
1: 예.
0: 편집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음미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겠군요.
1: 편집자가 제 원고를 처음에 받아보고 난 뒤에
0: 네.
1: 이 중에 몇 편은 정말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아,
0: 네.
1: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0: 네네.
1: 독자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아주 좋게 읽어주고 있어요.
0: 아, 지금 보신 분들 가운데 이제 고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낭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자, 그리고 아니 근데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또 책을 내셨어요. 이번에는 산문집. 올해 6월에 오랜만에 산문집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 책의 제목은 상처와
1: 그렇습니다.
0: 결별하기입니다. 상처는 보통 결별하기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어떤 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살면서 매일 상처받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상처받고,
0: 맞습니다.
1: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살거든요.
0: 네.
1: 근데 보통 회복 그러면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0: 네.
1: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회복이란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아팠던 상태와 결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1: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병 생긴 거거든요.

0: 영양 때문에 내 몸이 아팠던 거고,
1: 네.
0: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는데,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또 아플 수 있어요.
1: 다시 상처를 받는 거예요.
0: 예. 되게 그렇게 살아요.
1: 네.
0: 그런데 다산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결별하는 것이 회복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몸과

0: 얘기하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결별해야지만 회복이구나
1: 그렇군요.
0: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1: 네.
0: 상처받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결별하고 진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는 말씀을
1: 네.
0: 이 책에 담았어요.
1: 그렇군요. 아니, 총 4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삶의 상처와 회복,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글을 한편한편 쓰실 때마다 회복하는 걸 느끼셨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시한편쓸 때마다, 산문 한편쓸 때마다 아팠던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시한편 쓰고 글한편 쓰는 것이 나를 정신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구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그동안 나도 많이 아팠구나. 근데 아픈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 공명하는 언어, 남의 마음에 다가가서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만나는 그 과정이 나에게는 회복이구나. 그러니까 글한편쓸 때마다 나는 한 번씩 회복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럼 이 책에는 60편의 글이 담겨 있으니까
0: 네.
1: 60번의 회복을 하실
0: 그렇습니다.
1: 셈이네요.
0: 네.
1: 어떤 독자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0: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이런 독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분노하게 되고 막그 짜증이 나고 하고 이런 거 마음이 아픈 상태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화나고 아프고 막 그냥 상승해서 그냥 추락으로 막
1: 그럼요.
0: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을 권하고 싶어요. 좀
1: 예.
0: 멀리 보자, 차분해지자,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이틀 전에 부부싸움한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네요. 아직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어서, 예, 꽁에 있었는데, 상처와 결별을 해야겠습니다. 예, 아이, 참.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죠? 네. 강연할 때 이제 팬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시인이 되길 꿈꾸는 그런 제자분들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해주시나요?
0: 확신하지 말고 질문해라. 질문하는 게 문학이다. 과학도 질문하면서 발전했고 철학은 질문에서 출발을 했는데
1: 네.
0: 시도 질문이다. 그리고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는 수상연설 제목이 소설은 질문이다. 이다. 그러니까 질문해라. 확신에 가득 차 있지 말고 자꾸 읽고 사유하면 질문하게 된다. 끝없는 질문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소설가 한강이 말한 것처럼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해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거 내 삶과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질문들을 끝까지 밀고 가라. 글 쓰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아니, 야.
0: 아니,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 중에 나와요, 한강이. 그래서 참 훌륭하죠. 연설문도 참 좋고요. 우리에게,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그 후배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소설은 질문이다. 나는 늘 시는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쓰는 글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작업이 맞다고만 생각하는데 확신하지 말아라. 확신하지 말고 그리고 질문해라.
1: 질문에서 시작되고,
0: 네.
1: 질문의 끝에
0: 다다를
1: 작품이
0: 때
1: 있다.
0: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 날씨도 많이 무덥잖아요. 올해 남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0: 하반기에는 시를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자는 제안이
1: 어머,
0: 출판사에서 들어왔어요.
1: 시를 만화로요?
0: 예, 네, 그래서 아, 시를 어떻게 만화로 만드냐 그랬더니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게 우리가 쓰는 글이 너무 어렵대요.
1: 굉장히 함축적이고,
0: 압축과 생략과 상징과 비유와 이런 걸 표현하니까 어려운데 요거를 그림과 함께 좀 풀어서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그런 만화로 만들면서 그 안에 시를 좀 계속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는데요 라는 제안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웹툰으로 탄생이 되는 건가요?
0: 웹툰 작가가 와서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하여튼 연말쯤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네, 분노와 혐오가 많은 시대, 또 그로 인해 좌절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0: 통해서 타인에게 받은 상처, 또 자기 스스로 준 상처와 결별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새살이 돋아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도종환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선생님.
1: 고맙습니다.
0: 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지난 7월 29일 세계유산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5건, 복합유산 1건 등 모두 25건이 새롭게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는데요. 기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서산과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을 포함하는 연속유산으로 확대 등재됐습니다. 이날 세계유산위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고유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로써 1995년 석굴암 불국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7건, 세계기록유산 20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유산 보존과 국제협력의 중심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요. 기후변화와 전쟁 등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은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미래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신년 마련 내려올
1: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0: 국악은요, 정말 저의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1: 들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물놀이나 해금이나 다 같이 연주하는 걸 보면은 정말 흥겹기도 하고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니네 친구 말고 안 친구 넣었어. 기본 장담만 해보자. 시작. 아니야. 어, 기본 장담 연습할 땐 좀 크게 호흡만 맞출 거니까 준비. 시작. 앞뒤랑 지금 옆에랑 지금 악기들끼리도 호흡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저희 소리마루는 2006년에 성남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같이 시작된 동아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 도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했을 만큼 저희 소리마루의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소리마루를 들어오고 나서 사물놀이를 정말 많이 접해봤어요. 여러 가지 장단도 접해보고 음악도 접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국악의 소리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게 됐고요.
1: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되게 뿌듯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악을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국악을 많이 접하고 배우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성남외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금이 뭔지 잘 몰랐었고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점점 배울수록 소리도 예쁘게 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해금풀이는 성남외고에서 해금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해금 연주뿐만 아니라 해금에 대해 다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성남외고 2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외고 특성상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국악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호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호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에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가야금 연주단 친구들의 태평가입니다. 태평가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민요입니다. 1935년 태평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해방 이후에 경기민요의 대가 이은주가 1945년 태평가라는 제목으로 일부 개사하고 녹음한 것이 오늘날까지 정착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노래를 빼고 가야금 연주곡으로 새롭게 구성한 무대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무대부터 정말 멋진 시작이었죠? 가야금 선율의 태평가를 들으니 마음속에서 좋다라고 외치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흥이 나는 선율 덕분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살짝 움직였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깊고 묵직한 국악의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문소율 선배님의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입니다.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와 음악적인 특징은 역동적인 식임새와 호탕한 오른손 술대법으로 남성적이고 굵은 산조로 여겨집니다. 선율 하나하나의 섬세함과 감각적인 선율의 흐름이 아주 매력적인 예술성 높은 곡조입니다. 그럼 문소율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정말 숨죽이고 듣게 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거문고의 낮고 묵직한 울림이 마음속까지 깊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오래 기억에 남는 무대는 조용한 울림이 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는 밝고 환한 분위기에 꽃처럼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다컨을 편수되어 몰아는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주컨 김기수 선생님의 곡이며 현재 전승되는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편수되어 보라는 여창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입니다. 여창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곡답게 무대 전체가 화사하게 느껴졌고 우리 전통 정가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판소리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이솔민 친구의 박귀희류 가야금 병창 춘향가중 기샘정고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중 대표적인 눈대목이며 변악도가 다른 일을 제쳐두고 기생부터 점고하는 대목으로 진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야금 병창 무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솔민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이름은 동원의 좌종후. 야바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래는 인미색이 많다 허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허렸다. 호방이 희생 점고래라는디.

소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몰입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춘향전 속으로 다녀온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다음 무대는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화관무입니다. 궁중 복식에 화관을 쓰고 타령조에 맞춰 한삼을 뿌리거나 감아들이며 추는 화관무는 궁중의 우아함과 화사함이 돋보이는 춤으로 한국 춤의 정, 중, 동과 동, 중, 정의 미학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럼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무대였습니다. 꽃처럼 고운 움직임이 무대를 가득 채워서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무대는 모두 함께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본조아리랑 해주아리랑 강원도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맑고 부드러운 가락과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반복 후렴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기 민요입니다. 해주아리랑은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아리랑이며 강원도 아리랑은 느리고 구성진 선율로 구슬픈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 부르는 연곡으로 아리랑의 다양한 매력을 한 무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이 이렇게 다양한 소리로 들려올 수 있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1: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항상 즐거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0: 지금까지 함께 웃고 박수 보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무대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공연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아주 흥겨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최상 설장구, 최상 소고놀이와 연희 앞마당입니다. 최상 설장구는 앉은방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 다양한 보슴새와 발동작 그리고 화려한 상모놀이가 하나 되어 화려하고 풍성한 작품입니다. 최상 설장구가 끝나면 최상 소고놀이와 다양한 전통 연희놀이를 연이어 진행하며 관객의 흥을 돋우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석가니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겨운 세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노래 중간에 쑥국 쑥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함께 주고받은 대목인데 같이 함께 하셨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즐기는 우리 노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적인 감각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오프닝 무대에서 저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억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후이요, 후이요, 아하,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네. 함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난 무대를 보여준 억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아지트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1: 네, 드디어.
0: 오셨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새에서 소리하고 있는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심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억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리더와 타악을 맡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우!
4: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건반 치고 있는 윤시아라고 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강우림입니다.
0: 야, 저 언제나 들어도 까투리 타령은 우리의 민요예요. 흥겨운 민요인데 그 흥겨운 민요에 정말로 무언가의 흥을 더한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진짜로.
1: 참는 게 보였어요.
0: 아,
1: 아니
0: 진짜?
1: 어떻게 그 뒤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함께 그 무대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진짜로 관객의 네. 마음으로 이 무대 같이 함께 뛰쳐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그만큼 흥 많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그래도 억스 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스란 팀을 한번 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일까요?
2: 저희는 이 이름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0: 네네.
2: 예. 이 외부 입력 단자가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받아들여서
0: 네.
2: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0: 네네.
2: 그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팀을 사실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합을 맞추고 무대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긴데 서로 또 안 맞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 작업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너무나 잘 맞는 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0: 되게 표정이 가식적이시네요.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서로 잘 합이 잘 맞죠?
1: 아무래도요.
0: 네.

0: 우성 씨랑 제가 네. 이제 나이가 좀 있고요. 네. 호랭이 두 마리가 이렇게
1: 맞아요.
0: 이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2: 네. 퍼즈대감처럼.
0: 그래서 사실 우리 또 이제 토끼인, 친구들이 멤버들이 저희, 네. 좀 되게 저희를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2: 네. 아, 정말 잘해 주시나요? 이렇게 같이 함께 사실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한데.
1: 여기서 그렇게 얘기 네. 잘해 주십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3: 네.
1: 억수 영원하자.
2: 그러니까 이 억수가 사실 아까 들려줬던 우리의 흥겨운 미녀 까투리타령을 사실 또 대중적으로 풀었고 그렇게 우리의 미녀를 흥겨운 미녀를 사실 대중과 많이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악을 풀고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미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 가장 좋았다 하는 어떤 또 작업물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0: 사실 이제 까투리 타령도 되게 좋지만은 아까 오프닝 때 준수 씨가 불렀던 새타령이 사실 저의 최애 곡이에요.
2: 뭐 그랬어요?
0: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새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2: 아니 새타령 중에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억수의 새타령이 너무 좋은 걸.
0: 아 그러세요.
2: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무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호응이 달라요.
0: 아 그래요?
2: 네. 그 억새 세타령이 진짜 네. 그렇게 관객들과의 정말로 어떤 접점에 있는 그런 세타령이지 않을까.
0: 아 그러니까 제가 준수 씨가 방송에서 부른 세타령도 보고 네. 좀 전에 오프닝 때도 이렇게 봤지만서도 그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준수 씨한테.
2: 어떤 걸 배웠어요?
0: 오프닝 때 기가 막힌 동작으로다가 이렇게 자중을 휘어잡는 그 제스처.
2: 네.
0: 그리고 막 뒤에 와가지고 막 콘서트처럼 이렇게 딱 하는 정말 제가 그 포인트들을 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아, 많이 진짜요? 배우고 갑니다. 네.
2: 아, 저도 사실 무대를 네. 보면서 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0: 네.
2: 그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쓰는 바이브 그리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들이
0: 맞아요.
2: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잖아요.
0: 네. 맞아요.
2: 그런 것들이 억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나오는 흥이에요. 저는
0: 또 거기에 또 준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스푼 또 얹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한 세타령을 또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억스의 세타령 그리고 억스가 만드는 그 우리의 미녀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많은 대중분들도 우리의 미녀를 정말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즐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인데 대표님 억스에서 하는 우리의 미녀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 일단은 우리는 흥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2: 네.
4: 그래서 그 흥을 좀 요즘 음악으로 전통과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저희 억스의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그 서진실 씨는 사실 우리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고
1: 네.
2: 사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1: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저는
2: 아, 정말요?
1: 사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0: 뮤지컬 배우. 네.
2: 어쩐지 아까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속의 남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늘 의상도 정말 네. 분홍빛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셨어요.
1: 정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2: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국악의 베이스
1: 네.
2: 민요를 가지고 사실 이제 억새 팀이 이렇게 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1: 네.
2: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1: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맞는데
2: 네.
1: 또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도와가지고 저한테 맞는 건 뭘까를 같이 고민해 주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이제 제 곡들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내보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다 보니까
2: 네.
1: 항상 새로운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억새에서의 모습도 또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근데 사실 또 이제 같이 함께 무대 섰었을 때 선남 선녀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1: 선남 선녀는 아니죠.
0: 그렇죠. 어디 가면은 네. 이게 보통은 여자 보컬이 있고 남자 보컬이 있으면
2: 네.
0: 예쁘다 잘생겼다가 와야 되는데
2: 네.
0: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2: 네,
0: 네, 그렇게 보셨나요?
2: 어쨌든 같이 또 우리 기타도 하시고 우리 피아노 건반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의 민요의 베이스에 있어서 우리 국악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태용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야심찬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네, 태영이 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2: 아주 무대에서 보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이던데.
5: 아 맞아요.
2: 네. 근데 이게 같이 오랫동안 팀을 네. 하면서 너무 네. 또 우리 그 국악을 같이

0: 또 접하면서 네.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1: 그럼요. 덕분이죠. 아. 우리 멤버들.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이제 우성 형도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진실 누나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태희 형도 같이 옆에서 우리 막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시아 누나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어렵지만 네. 그 어려운 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같이 함께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봤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새의 음악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까요?
2: 저희는 좀 약간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0: 공동작업?
2: 네, 공동작업으로 많이 하고 이제 네. 보통 제가 어떠한 컨셉이나 틀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오면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기타하는 우림 씨나 지아 씨가 이제 화성을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면은 네. 이제 노래하는 진실 씨와 태희 씨가 이제 멜로디 탑라인도 만들고 이제 네. 아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태영 씨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 중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굴까요?
3: 그게 우림 씨예요.
0: 야 어쩐지.
3: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를 낼 때가 있기도 하는데 네. 그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거 되게 곡을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우림 씨예요.
0: 그래 보니까 네. 아까 무대에서도 보니까 아주 딱 무대를 내어주니까 네. 그 야망이
3: 그니까요.
0: 진짜로 아까 그 심취해서 하는데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나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흡입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스가 전달하고 싶은 억스만의 음악에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저희 아까 전에 리더 형이 또 말했듯이 흥이 아닐까 싶어요. 네.
0: 흥.
4: 네, 흥. 같이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고 에너지로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네. 곡들이 많아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0: 그래서 한도 있지만 진짜 흥과 멋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억스의 음악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3: 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 잘하세요.
0: 제 억새의 음악 여러분들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억새의 음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억새의 음악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어서 두 곡을 더 만나볼 텐데 먼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4: 다음 곡은 제가 또 들려드릴 건데요.
0: 남주.
4: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0: 그럼 네. 네. 어떤 음악을?
4: 봄꽃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은 23년에 강변 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네. 봄날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네. 곡인데 꽃타령에서 또 모티브를 조금 따와서 꽃타령. 저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곡이 있다면서요?
3: 이 곡은 저희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0: 저랑?
3: 네.
0: 뭐요?
3: 품바.
0: 야!
3: 품바.
0: 이거 근데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쉬고 들어간다. 이거 우리 같이 해야 그래, 되는데 그죠?
0: 맞아. 추억 있지.
3: 네. 이거 진짜. 우리 이 곡 부르고서 그 풍류대장에서 사실 준수 씨랑 부르고
0: 맞아요.
3: 최고점을 받은 곡이잖아요.
0: 맞습니다. 저 기억나요. 춤도 추고 네. 그 품바에 퍼포먼스를 추가해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쳤던 기억이 나는데
3: 맞아요.
0: 오늘 근데 사실 세타령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 무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이 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또 태희 씨랑 부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시라고.
0: 그래, 내가 조금 비주얼이 밀리긴 하지만 좀 약간 서운하긴 하네요. 섭섭하네.
3: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0: 언제는 또 내야 준수 막 이러면서.
3: 내야 준수 맞지? 내야 준수.
0: 그랬었는데 역시.
3: 우리 내야 준수.
0: 역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오늘 그 품바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품바. 네.
0: 여러분들
3: 곡으로.
0: 진짜 이 곡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 너무나 신나는 무대거든요. 아마 진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관객의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 저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아, 이거보다 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스의 꽃타령과 품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고 하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

가지가 준비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옥스가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면 이번에 만날 소리꾼은 우리 민요의 힙합의 리듬과 랩을 더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힙하고 직설적인 가사로 엮어내는 랩하는 소리꾼 최일임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돌을 넘어 맘만 내 해맘만가 고독한 하늘 하루가 멀다 하고 어느 거리 뻔한 시간 속고 이룩 뻔한 소리 차량

가볍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게 어둠이 내려앉은 고스화한 빛을 밝혀주마. 걸치고

0: 네, 최혜림 씨의 딥블루 들어봤습니다. 강렬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최혜림 씨를 왜 국악 여전사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최혜림 씨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우리 준수 씨랑 이렇게 또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공적인 자리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편하게.
1: 편하게
0: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세요.
1: 정말 편하게도 돼요?
0: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들 네, 보는 최혜림 씨의 그럼요. 모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편하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어쨌든 이렇게 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눈이 커지네요. 네. 눈이 커지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 카메라가, 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네. 찾았어요.
0: 네, 네, 말씀하십시오.
1: 저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전사 최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부터 네.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준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오마이 뭐야? 나 진짜 못 봤어. 뭐야?
1: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0: 와.

0: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국악계의 명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
1: 진짜 너무
0: 제작을
1: 따뜻하다.
0: 했어요.
1: 네. 너무 감동적이다.
0: 감동받았죠?
1: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치즈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이게 끝나고 정말 맛있게 잘 네네. 먹을게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진짜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음악이 어기야 디어차 우리의 경기민요를 네. 뱃노래를 또 모티브로 만든 맞아요. 토대로 만든 곡인데 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0: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만드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어요.
1: 1년?
0: 네,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멜로디 탑라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1: 와.
0: 그러니까 그 삶이 네. 뭔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게 풍파가 더 많잖아요.
1: 아, 그 파도.
0: 네, 그 파도. 아. 막 거친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근데 이미 그 인생 자체도 너무 힘든데 네. 가는 길마다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뭐하러 이런 거 하려고 해라는 그런 이제 주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네.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한다고만 이야기를 할까 라는 네.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좀 잠시 있었어요. 20대쯤에.
1: 오.
0: 그때 이제 일기장에 그것도 썼다가 이 노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아무래도 이제 국악인이라는 이제 저의 캐릭터가 있으니 어기어차의 그 뱃노래를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1: 아 그러면 그 거친 파도 위에 네. 최혜림 씨의 인생을 담은 곡이네요.
0: 그럼요. 네.
1: 아, 아까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네. 같이 함께 또 댄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모니터로 잠깐 표정을 봤거든요.
0: 네.
1: 와, 정말로 그 거친 파도 같은 눈빛이었어요.
0: 아 그랬어요. 네, 거친
1: 아주
0: 파도.
1: 내가 씹어 먹겠다.
0: 맞아요.
1: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국악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아, 네. 진짜 그 뭔가 눈빛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네.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0: 제가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사실 거울 보면서 씻으면서 눈빛.
1: 남들은 서리꾼들은 그 아침마다 자기의 목 상태를 확인하는데
0: 네. 눈빛부터 확인.
1: 눈빛부터 확인하시네요.
0: 네, 오늘 기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근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기세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1: 아 보니까 너무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면서
0: 정말요?
1: 그 카리스마가 진짜 이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된다. 사실 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0: 그렇죠.
1: 몇 해 전에 했던 네.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에미넴의 노래를 네네.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셨었는데 그 또 우리의 국악과 랩을 접목했던 그런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0: 손에

0: 또 그때 당시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그때 주인공은 최예림 씨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닙니다.
0: 엄청난 뷰스를 아직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건 사실 제 인생에서 좀 저는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어가지고 오. 뭔가 이렇게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의 그런 아픔?
0: 왜?
1: 그러니까 마음 한 켠에
0: 그 무대가?
1: 네, 그 무대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포기하고 싶. 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고 네. 또 그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네. 제가 노래를 하다 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를 까먹은 줄 아시는데 사실 네. 우리가 프롬이 다 있었던 에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가사를 까먹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직도 그 무대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어떤 실수의 느낌보다는 네, 진짜로 네. 어떤 내가 이 무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화면 안으로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최예림 씨의 무대를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네. 무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순간적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서
1: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Eight Mile이라는 그 에미넴 그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좀 제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써놨던 일기

0: 시장에서 나온 그것도 이야기인데 네. 뭐 국악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사에 담겼고 또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오.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오. 그 예림 씨의 음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 배우분들도 그러셨고 오. 굉장히 많은 DM을 받으면서 아 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좀 각오도 생겼고
1: 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음악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의 특별한 어떤 또 하나의 이걸 해봐야겠다, 결합을 해봐야겠다.
0: 네.
1: 그 어떤 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분명 있었을 것 같긴 한데.
0: 네네. 저는 다 모든 장르를 좀 굉장히 다 좋아하기는 해요.
1: 네.
0: 그래서 막 힙합도 많이 듣고 EDM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항상 조금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네.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1: 네.
0: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전통 국악도 중요하지만
1: 네.
0: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준수 씨도 그러지 않나요?
1: 맞아요.
0: 네, 네, 네.
1: 결국에는 우리가 관객 앞에 서는 일이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통의 길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0: 네.
1: 이 음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0: 맞아요.
1: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0: 네, 네, 네.
1: 또 대중가요와 같이 함께 우리의 국악의 소리를
0: 네.
1: 같이 함께 또 편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또 최유림 씨도 다양한 도전들을
0: 네.
1: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앨범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0: 네, 앨범을 드디어 지금 이제 내려고 합니다.
1: 아, 드디어.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0: 네.
1: 앨범을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0: 네.
1: 드디어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나요?
0: 됩니다.
1: 언제 나오나요?
0: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9월 말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또 무슨 일들이 또 생기면은 10월 초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단 다 끝내놨고요. 제 커버 사진도 지난주에 딱 찍었고 제 뮤직비디오 촬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아, 뮤직비디오까지?
0: 예, 예, 예, 예. 일단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놓아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루즈얼 셀프도 그렇고 딥블루 어에라차도 그렇고 조금 다크하고
1: 네.
0: 뭔가 여전사 그리고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이 앨범의 컨셉은 좀 더 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일어나자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의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거든요.
1: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인 거니까
0: 네.
1: 또 다양하게 앨범들도 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유림 씨에 대한 무대들을 만들어갈 텐데
0: 네.
1: 뭐 최유림 씨가 꿈꾸는 어떤 최종 목표
0: 네.
1: 어떤 소리꾼 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0: 사실은 제가 몇 해 전만 해도 꿈이 굉장히 장대하고 엄청
1: 네.
0: 컸어요. 막
1: 네.
0: 2만 명, 3만 명 막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거야라는 각오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저의 그건 목표라면
1: 네.
0: 저의 꿈이라면 꿈은 그 진짜 그 노을이 질 때나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귀에 딱 이어폰을 껴고 뭔가 잔잔하게 내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이 제 곡 중에 한두 곡 정도 사람들 귀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요즘은 더 큰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유림 씨가 앞으로의 내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0: 네.
1: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음악을 통해서
0: 네.
1: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0: 네, 네,
1: 그런
0: 네.
1: 음악이
0: 맞아요.
1: 되고 싶다.
0: 맞아요.
1: 맞나요?
0: 요즘 너무 제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들 때 듣기에는 조금 네. 굉장히 뭔가 시끄러울 수가 있다.
1: 되게 파이팅 넘치잖아요. 네,
0: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내가 지치고 좀 뭔가 귀가 쉬고 싶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는 사실 노래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제 노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에서는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지막 무대를 내가 딱 서고 죽는다면 네. 이런 음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그런 이제 마음에 딱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네. 음악이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아. 빨리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0: 아니요. 아유, 부끄러워서 안 돼요.
1: 왜? 아니,
0: 비트가 없으면 부르기가 약간
1: 아니 뭐 부끄러워. 거기서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고 했었으니까 그중에서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 약간 좀 약간 살짝?
0: 어이 기야 어차 헤 히야 디야 바람이 분다 어기야 차 저기 저 해는 헤야 디야 오늘도 뜬다 어기야 차차차차
1: 어 약간 좀 소울이 있다.
0: 네네네. 약간 그런 소울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좀 멋있는데
1: 약간 근데 감질만 난다 진짜.
0: 살짝 나중에 앨범
1: 겨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해서 아주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최혜림씨가 네. 내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앨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더 네.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0: 캐즈나 칭칭 준비했습니다.
1: 이야 또 신나는 음악이네요.
0: 네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라이브로 들으셔야 좀 그 현장에서 들어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1: 네, 네. 그러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최희림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0: 오래오래 국민 MC로 네.
1: 매주 치즈케이크
0: 아니 매주 아니라니까요 준수씨
1: 너무너무 감사해요 치즈케이크,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1: 이게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네요 네 그러면 최희림씨의 캐지나 칭칭나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미룰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느니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씨!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민요는 혼자보다 또 여럿이 함께 부를 때 더 즐거운 노래입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만난 노래들을 언젠간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온 민요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의 다양한 멋을 전해드리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마년 마년 내려올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한 배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네, 오늘 첫 무대는 서도지방 아리랑 연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첫 소리부터 서도민요 특유의 구성진 멋과 그리고 애잔한 정서가 깊게 전해졌습니다.
1: 네, 같은 아리랑이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서 불리느냐에 따라서 가락도 분위기도 참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노래이면서도 또 지역마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참 특별한 우리 소리인데요. 특히 올해가 미국인 교육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호머 헐벗 박사가 구전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해서 세상에 소개한 지 1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전국 곳곳에 내려오는 아리랑을 만나보는 아리랑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지역마다 다른 색깔과 정서를 담은 아리랑 오늘 무대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우리 아리랑의 매력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 박규리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아리랑 연곡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연곡으로 들으니 흥이 두 배가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아리랑을 들려줬는데 어때요? 규리 친구는 가장 마음이 가는 아리랑이 어떤 곡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 아리랑에 나오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네. 꼭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해주는 말 같거든요.
0: 뭔가 사연이 있나요?
1: 네, 제가 사실 5살 때부터 경기 민요를 시작해서 국악학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0: 예, 예.
1: 작년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입시 준비도 정말 오래 하려는데 작년 때 아쉽게 떨어졌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0: 아이고.
2: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1: 네, 그때는 사실 민요를 하는 것도 무섭고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민요를 안 해왔지만 천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한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그럼요.
1: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0: 예, 맞아요. 사실 이제 국악을 할 수 있는 길이 꼭 뭐 국악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그쵸. 다른 길도 많이 있거든요.
2: 네.
0: 예, 그래서 잔별도 많고 희망도 많다는 가사가 규리 학생한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막 시험에 한 막 40번씩 전 떨어져 봤거든요.
2: 혹시 아나운서 시험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0: 아나운서 시험을 40번 떨어진 사람인데 정말로 자기가 아 이제는 포기할까 싶은 그 순간 본인을 알아보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나타나거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예 기운 내고.
2: 네.
0: 그리고 또 오늘 무대도 굉장히 멋지게 꾸몄는데 오늘 규리 친구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게 좀 걱정이에요?
1: 두 달 뒤가 학교 중간고사인데 제가 사실 처음 중간고사를 보는 거라 많이 떨리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엄마랑 할머니께서 중간고사 올백을 안 맞으면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해서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0: 아, 올백이면 뭐 다 맞으라고요?
1: 네.
0: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끊어서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1: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2: 못 다니게?
0: 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저는 예. 그 미래를 생각하면은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제 미래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민요를 좋아하는 만큼 공부도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0: 아,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1: 네, 저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 희망을 잃지 말자는 마음을 담아서 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 기대돼요.
1: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0: 그래요, 준비하세요. 예. 야, 민요의 공부에 춤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2: 뭘? 뭐 있어요. 뭐가 나오는데.
0: 혹시 마술인가요? 아니요. 천으로 지금 묶어요. 동작을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치마를 묶었어요. 한복을. 준비됐죠? 예. 자, 음악 주세요.

0: 잘했다. 어? 네. 뭐 춤이면 춤, 미녀면 미녀, 뭐 다 완벽하네요.
1: 그러니까 뭐든지 좀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네.
2: 아.
1: 진짜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잖아요. 제목처럼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길, 우리 규리 친구가 품고 있는 꿈도 또 소원도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야금은 사람 목소리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악기예요. 감정 표현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오늘 이 가야금으로 미량아리랑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후반부의 감정 표현을 자세히 지켜봐주세요. 저와 함께 어깨 들썩이 준비되셨나요? 아름답고도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0: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밀양알이랑이 네. 이렇게 가야금 선율로 펼쳐지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노래로 들을 때는 뭔가 좀 흥겹고 경쾌한 가락이 느껴졌다면 이렇게 가야금으로 들으니까 선율 하나하나가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밀양알이랑 특유의 이 밝고 힘찬 가락이 가야금 소리와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신나는 아리랑 메들리 덕분에 무대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1: 네.
0: 소나무 청소년 청년 국악단 이름부터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에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끝까지 남는 예술가가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저희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국악을 하는 팀인데요.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걸 먼저 배우는 국악단입니다.
1: 네. 설명만 들어도 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멋진 아리랑 무대를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아리랑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3: 아리랑은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카멜레온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부른 진도 아리랑, 상주 아리랑, 본조 아리랑도 다 같은 아리랑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4: 진도 아리랑은 남도 특유의 흥과 구성진 맛이 있고 상주 아리랑은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 있고 본조 아리랑은 가장 익숙하고 담백한 멋이 있습니다.
0: 그런데 오늘 무대를 준비하면서 새 친구가 좀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2: 지난주는 지호가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됐고요.
0: 어머. 지호 누구? 지호 어디 있어요? 아 지호 고열이 많이 났어요? 아팠어요? 아 그랬고.
2: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좀 했었어요.
0: 그래요?
2: 그래가지고 오늘 녹화 오기 전에 다 같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몸보신을 좀 했어요.
0: 아~ 늘 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매일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안 아파요 지금은?
2: 네.
0: 무겸이 괜찮고?
2: 네.
0: 지호는? 괜찮아요.
1: 괜찮고
0: 안 아프고.
2: 네.
1: 아유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무대에서 네. 보여준 에너지가 대단했거든요.
0: 그렇죠.
1: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만의 비장의 무기 이런 게 또 있다 있을까요?
4: 저희 팀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1: 자신감.
4: 저희 팀은 다 함께 웃고 호흡하며 노래하는 팀워크가 가장 큰 자랑이에요.
0: 예.
4: 그래서 더 에너지도 넘치는 것 같아요.
1: 네.
5: 마 자신 있나?
6: 마 자신 있다.
1: 예. 뭔가 이 분위기가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자신감 뒤에는 제 생각에는
0: 예.
1: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뭐예요?
3: 저희가 연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시고 지하동굴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0: 뭐라고요?
3: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0: 우리가 지금 혼난 느낌인데?
1: 군대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흉내.
0: 눈이랑
1: 같이.
3: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0: 야 이거 되겠나?
1: 무서워요.
0: 꼬마 이거 되겠나 이거?
1: 되겠나? 그럼 솔직히 어때요? 좀 무서워요?
3: 네.
1: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3: 네.
1: 좋은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0: 우리 새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4: 자신감을 빼면 시체인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개인기가 있는데요.
0: 예.
4: 전래동료 남생아 노라라를 랩처럼 불러드릴 수 있어요.
0: 아 그럼 원래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2: 시작.
6: 남생아 노라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0: 이게 노래고 원곡이고. 자 그럼 이거 랩처럼 부른다는 거죠? 자 준비됐나요?
3: 네.
0: 해보겠습니다.
2: 준비. 시작.
6: 남생아 노라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0: 지구엔 K.
1: 헤이.
2: 네, 약간 리믹스 버전이네.
1: 오, 아 전래 동요가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힙해진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이 열정과 또 팀워크 잃지 않고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할.

0: 드릴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자, 다양한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보고 있는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무대 역시 또 다른 매력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김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자랑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아리랑은 약 1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부르셨던 아리랑을 복원한 곡입니다. 국난을 피해 해외로 떠난 유학생의 아리랑, 헐버트가 체보한 아리랑, 나은규 감독님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아리랑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들으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긴 노래, 시대는 달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리랑, 오늘 저와 함께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0: 그리고 고려인 포로들의 아픔, 그리고 영화 속에 담긴 시대의 정서까지 네. 아리랑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과 함께 해온 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춘사 나운규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정말 뜻깊은 해고요. 그리고 한편의 영화가 남긴 이 울림처럼 아리랑은 정말 시대가 기억하는 상징이 되어왔죠.
0: 그렇습니다. 지역의 아리랑을 넘어서서 시대의 이야기를 품은 아리랑.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해금 선율로 만난 아리랑 정말 마음을 울리는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하원 친구 아리랑을 처음 연주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렵던가요?
1: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기쁨과 슬픔, 흥과 한을 느낄 수 있고 지역마다 선율과 특색이 다르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박자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화시키는 것이 재밌기도 했지만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2: 그래서 그런지 해금 선율 안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런 해금을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1: 저희 언니가 가야금을 전공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구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가야금보다 해금에 더 눈길이 갔어요. 네.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연주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턱 꺼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0: 해금은 약간 좀 다루기가 그래도 무겁지 않고 덜.
1: 네. 네,
0: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해금을 배운 거예요?
1: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0: 꽤 됐네. 네. 그럼 초등학교 때 하원이하고 중학생 하원이를 비교해보면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1: 초등학교 때는 악보를 외워서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지금은 곡의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2: 어쩐지
0: 맞아요.
2: 그래서 그런지 연주가 더 깊이 있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0: 왜요?
2: 중학교 2학년이라고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무서운 중2병 혹시 어떤가요?
1: 저희 집에는 갱년기인 엄마와 고3 수험생인 언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분들에 비해서?
2: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0: 그분들 무섭죠. 왜냐면 네. 갱년기 플러스
2: 고3.
0: 이 조합은 최강 조합이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1: 이제 언니 입시가 끝나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갱년기인 엄마와 저희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대립할 것 같긴 한데요.
2: 엄마는 쉴 새가 없네요.
1: 그래도 사춘기가 갱년기한테 좀 져줘야겠죠?
0: 그래요.
2: 착하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하원 친구가 또 해금 말고도 끼가 많다고 들었어요.
1: 원더걸스의 텔미를 준비했어요.
0: 텔미는 근데 좀 됐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하원 친구 세대가 이 노래 알아요?
1: 옛날 노래 중에서도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2: 완전 옛날 노래가 됐구나 이게.
0: 그렇죠.
1: 이번에 학교 수련회 때 네. 친구들이랑 장기자랑으로 텔미를 쳤는데 예. 1등 했어요.
0: 1등! 자 이거 안 볼 수 없죠. 네.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자 준비하겠습니다.

0: 어, 절제된 동작이네. 아,
1: 뭔가 그리고 해금 연주할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그 반전 매력이 넘치는 하원 친구인데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해금 선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자가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리랑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전해오는 다양한 아리랑들을 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오래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소리이자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소중한 우리 음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른 친구들도 각자의 목소리와 연주로 아리랑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줬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리랑이 더 많은 세대에게 사랑받으면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입니다. 멀리 밀양에서 온 아리랑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 올릴까도 자신 있는데요. 눈여겨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엄청 신나실 거예요.

0: 2022년 마련 내려올
1: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요 흥보 제비가 보은표 박 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흑운 박

나 청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도 놀고 상역도 하익도 오자 학교를 바라보니 초등남가는 매는 구걸 둥둥 울리며 어기야 어야 서가니 원포기범이 아니냐 수병사명 양한테 불승청원 각비리라 따라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이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이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허니 석양전이 거의 놀아 회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이세보여 다녀오러 환주가지시여 앉아 두유원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 태궁어 강자유 황왕루를 올라가니 황왕길거 불구반 백운천의 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속창가 누리게라 농미화를 툭 장우연에 펄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계명산을 올라

오라 두목마 얼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후미 흥보가 사는이라. 저 집이 거동을 모아 박씨를 입에 물고 거동.

얘들아, 북해의 흑룡이 눈부를 곳에 날아가는 놈놈 단산봉왕이 죽시를 물고 우등 속으로 넘놈놈 지국 청약이란 초를 불고 송백 까나던 누란 듯 안으로 벌벌 날아들 적 흥보보고 고이 여겨 찬찬히 살펴보니 철골이 양각이 관연 오색 당사로

번동아을 구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이리저리 논의해라. 흥보 양주 한잔 앞에 떨쳐놓고 배군단으로 날아간다.

0: 태양 한가운데 궤도를 그리며 휙 날아가는 저 작은 새를 보았습니까? 네, 그 새는 바로 제비입니다. 흥분의 제비. 도대체 이 흥보제비는 어디를 이렇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일까요? 그것도 입에다 박씨를 물고요. 아, 다들 흥보는 아실까요, 여러분들?
1: 네.
0: 네, 흥보는 조선을 대표하는 아우. 그러면 놀부는 뭘까요? 네, 조선을 대표하는 아주 나쁜 형입니다. 그러면 이 흥보의 형 놀부가 왜 나쁜 형인고 허니 놀부 심술이 꼭 이렇던가 보더라.

이렇게 놀부는 물려받은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흥분의 식구들을 모두 내쫓았겄다. 살 곳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 방황을 하다가 반지하방을 얻은 흥분에 가난 타령으로 서름을 우는 뒤 꼭 이렇게 울던 것이었다.

가난한 노래가 반지 앞방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고 있을 적어 슬픈 노래 아랑곳 없이 한 제비 부부가 서울의 마을 골목길을 이곳저곳 누비면서 날아다니던 것이었다.

제비 가족은 그들의 고향 저 멀리 제비 나라로 날아갔었다. 다리가 부러졌던 제비 새끼가 왕 앞에 아뢰기를 이래 저래 저래 저래 요래 요래해서 다리가 부러졌으나 흥보시네 가족이 다리를 고쳐줘서 이렇게 살아왔나이다. 이 말 들은 제비 왕이 말하기를

너는 어서 은혜 갚을 이 마법의 박씨를 물어 나가 조선 땅 이르러 흥보신의 가족에게 꼭 반드시 기필코 전하도록 하여라.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8월 한가위 추석이라.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한다, 옷을 해입힌다, 지지고 볶는 냄새가 이 코 난간을 무너내는디 흥보집은 냉랭하여 흥보 마누라와 흥보와 또 자식들이 밥을 한 통 따다가 밥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먹어볼 양으로 밥을 한 번 다 보난디 슈르르르르르렁 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마아

내가 좀 고프거든이라곤 치마끈을 졸라르

0: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즐거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어떤 무지한 도적놈이 박속은 그냥 싹 다 긁어다 먹고 염치가 없으니까 남의 집 조상께만 훔쳐다 넣어놨구나. 여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박도로 붙여놓은 놈이 재주가 더 용구나. 여보 마누라.
1: 예.
0: 이거 인천시 교육청에서 알면은 큰일 날 것이니 갖다가 버리소.
1: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없은께 한번 열어봅시다.
0: 엄마, 요새 예편네들이 그냥 통이 더럽지만 하단 말이오.
1: 아이고 그냥 한번 열어봐요.
0: 요새 여자들이 더 무서워. 흥보가 괴뚜껑을 가만히 살펴보니 해동 조선국 박흥보씨 개탁이라 시었거늘 이거 날들어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만.
1: 예?
0: 흥보가 한괴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보.
1: 또 한괴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0: 또 괴짝 뚜껑에 무엇이라고 글이 씌어있는고 하니 이 돈과 쌀은 평생을 갖다가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 취지무궁짐이오.
1: 용지불갈 지전이라.
0: 아이고 여보 마누라.
1: 예.
0: 이것이 꿈이오 생시오.
1: 아이고 생시오.
0: 꿈이오 생시오.
1: 생시지요.
0: 그렇게 대답들 하실 줄 알면서 취임생 하나하나 치고 이렇게 진지게 하시지. 이렇듯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휘머리로 한번 떨어 비어내기 시작하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 후고 나무도로 수부 톡톡 탈고 들어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갖고 오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갖고 쌀도 도로 하나 갖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1: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0: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가득.
1: 아이고 좋아 죽.

0: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 없으니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자식들하고 한번 신명나게 걔 중에 나보다 더 늙은 자식도 있습니다, 여보 마누라.
1: 예.
0: 어서 한번 같이 이 신명을 누려봅시다.
1: 그럽시다.

0: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 효율은 더하고
1: 국가 징수 업무에 일어나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 행정의 혁신
4: 국세 회수 통합 징수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 지금 시루뽕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뽕을 붙이고 있어요.

0: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2: 예. 아주 부드럽지.

0: 들어가세요.
1: 3개월 후에 오세요. 탱글탱글해졌네. 가봐야 되네. 하나에는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도.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본래 중심에다 맞추어 놓고. 네.
1: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1: 올라온다고요?
0: 아니, 이것도 같이
1: 네, 전체적으로
0: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2: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마련마련 내려올.
1: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0: 빨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빨까기 구단 최양락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빨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김가영 초단은 대체 뭐 하는 분이냐? 네. 그 한국 무용을 했다는데 그전에는 뭘 했느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네. 같이 춤을 춰본 적도 네. 없고 누구랑 춤을 추는 거 본 적도 없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여자한테 과거에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게 또 실례 아니냐. 오죽하면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지 않느냐 그랬지요.
1: 네. 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거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스텔라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대학로에서 사내연애보고서라는 로맨스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와, 아이돌 그룹 출신이고 연기까지 하고 네. 있군요. 어쩐지 연기자 티가 나요. 자, 이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럼 대국실에 가서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네? 얼핏 보면 쌍둥이가 나왔나? 하지만 아닙니다.
1: 오, 닮았어요.
0: 예, 근데 네. 자신들도 서로 마주보면 이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부모님이 전혀 다릅니다. 네?
1: 네.
0: 먼저 경기민요 소리꾼, 국악계의 이단아, 조선의 아이돌, 네.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 판단입니다.
1: 네.
0: 유명한 소리꾼이신 고주랑 명창의 아드님이십니다.
1: 네.
0: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1: 네, 국악계
0: 자,
1: 아이돌.
0: 오늘 의상 대단합니다.
1: 네. 네. 이 색깔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0: 그렇죠. 그러나 컬러풀하고 아주...
1: 네.
0: 저는 아, 환영합니다.
1: 네.
0: 이런 자세,
1: 네.
0: 그 복장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쵸, 그쵸.
0: 성의 없이 뭐 네.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네. 이런 것보다는
1: 네.
0: 네?
1: 국악계의 패셔니스타예요.
0: 그러니까.
1: 네. 네. 네. 1976년생이고요. 그룹 싱싱의 멤버입니다.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졸업, 네. 그다음에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했습니다. 2010 중앙대학교 강사, 2010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전공 강사, 2011 숙명여자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수상 경력 당연히 화려합니다.
1: 네.
0: 2005년 제32회죠. 이 춘향 국악대전 민요 부문 최우수상
1: 네.
0: 같은 해입니다.
1: 네.
0: 제13회 서울 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1: 네.
0: 민요 부문 대상.
1: 오.
0: 대상이에요. 2010년 제16회 전국 민요 경창대회
1: 네.
0: 종합 부문. 이야, 이게 뭡니까? 뭐 군수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상.
1: 와, 역시, 네? 네.
0: 2021년 서울시 국악 부문 문화상.
1: 네.
0: 이외에도 한 78개가 더 상이 있었어요.
1: 네, 엄청나죠.
0: 예,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가지고
1: 네.
0: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019년에는 KBS 도어라인 오방간다에 출연해서
0: 네.
1: 파격적인 스타일과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네, 2021 KBS 드라마 구미호 레시피에도 출연했습니다. 노래로는 허송세월 말어라, 제비가, 얼씨구 두른다, 또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곡이었던 그 사나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자,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1: 네.
0: 약간 산만한 둘이 본데고 지금 적응이 덜 돼서 그런 건데 이제 대국에 들어가면은
1: 네.
0: 예, 집중을 하겠지요.
1: 네.
0: 쇼리 7단,
1: 네. 네?
0: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7단,
1: 네.
0: 82년생이에요.
1: 오, 네.
0: 본명의 쇼리란입니다.
1: 네.
0: 이 소씨입니다. 소준섭 씨. 네?
1: 네.
0: 개원 조형예술대학 제품 디자인과 졸업했습니다. 곡도 많아요.
1: 오, 네.
0: 사랑.
1: 네.
0: 에너지. 톡톡.
1: 네.
0: 랄랄라.
1: 네.
0: 슬램덩크. 굿타임.
1: 네.
0: 헬로 썸머 등.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히트곡이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또 저희 국악방송에서는 소리를 배웁시다에 출연했고요.
0: 오, 예. 네.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드라마 출연도 많이 했습니다. 2014년 트라이앵글, 2016년 옥중화,
0: 와, 네.
1: 2017년 도둑놈 도둑님, 그리고 2018년 내 사랑 치우기, 네, 여기에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일반인과 결혼해서 네. 붕어빵 같은 딸 이재를 두고 있습니다.
0: 나 일반인과 결혼해서 붕어빵을 낳았다는 줄 알고 붕어빵 같은 딸을 네, 네 그렇겠지요. 네. 네.
1: 또 지난 4월부터는 딸 이재와 함께 너튜브를 시작했고요.
0: 와. 네.
1: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여기 이희문 팔당과 같이 공연도 예정 중입니다.
0: 이 두 분은 닮기도 했지만 친한 사이군요.
1: 네.
0: 이제 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네. 미안하대 이제 쇼리를 네. 잘못 바로 하나 하시는데 이 키가 작다는 쇼티
1: 네.
0: 예, 예. 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아무리 그렇게 뻗쳐봤자 네? 작긴 작습니다만은 하지만
1: 네.
0: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사람 아, 전 세계에 마찬가지죠. 네. 2m 안 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네? 커봤자 뭐 네. 얼마나 크고
1: 네?
0: 네? 키 또 작다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네. 피바람 올 때 네. 다만 몇 방울이라도 덜 맞습니다. 그런
1: 네.
0: 장점이 있지요.
1: 네.
0: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0: 네.
1: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들 인사 후 일단 인사를 하시고
1: 네.
0: 자리에 예, 경례. 그렇습니다. 네. 공손하게 인사를 마쳤고요. 그러면 네. 포석 8알.
1: 네.
0: 예. 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석도 중요하지요.
1: 네.
0: 뭐 1선, 2선보다는 네. 중앙 쪽에 한 4선, 5선이 네. 좀 편안하고 유리합니다.
1: 네.
0: 뭐 8알이니까
1: 네.
0: 다양하게
1: 네. 네,
0: 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
0: 자, 그러면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쇼리 7단부터 네, 지금 손 마디마디 풀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중요하지요. 긴장됐기 때문에
1: 네, 맞아요. 네,
0: 풀어주면 됩니다.
1: 네.
0: 네. 금방 네. 네. 충분히 풀겠다.
1: 네.
0: 맞습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1: 네.
0: 네, 수두룩 필요가 없어요.
1: 네.
0: 네. 자.
1: 네.
0: 좋아요. 자, 그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첫 수기 때문에
1: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0: 나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네. 네. 이런 정도
1: 네.
0: 소위 얘기해서 간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간을 본 겁니다.
1: 네.
0: 자, 오 독특한 타법이에요. 장지 타법. 제일 긴 손가락. 자, 이 와. 그러나 역시
1: 네.
0: 주거니 받거니.
1: 네.
0: 나도 이렇게 할래.
1: 네. 비슷하게 흘러가고
0: 비슷하게.
1: 있어요.
0: 자, 과연 저게 득점을 할 것인지.

0: 오, 수리칠단.
1: 와, 시원하게.
0: 네. 네?
1: 와.
0: 어, 감각이 있어요, 네, 수리칠단.
1: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어, 지금 장지 타법, 제일 이제 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네. 타법인데, 저거는 사실 잘, 어, 프로기술이 안 쓰는 수법인데, 어. 이제 이해면 팔단, 저게 편하다.
1: 네.
0: 뭐, 그건 네. 자유입니다.
1: 네.
0: 정확도에서 좀 떨어지지요.
1: 아~
0: 자, 어, 과연. 아, 저거 보세요. 네?
1: 깩.
0: 네, 깩수가 나왔어요. 네. 저게 이제 정확도에서 문제가 있긴 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첫 네. 수이기 때문에, 이제 네. 초반이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풀리면은, 네. 이제 멋진 수가 나올 겁니다.
1: 네, 아직 모릅니다.
0: 자, 효리 7단 기세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좌하귀에 속점을 야, 아, 저 아, 지하를 깠어요. 네,
1: 네.
0: 어. 와, 본인의 알을 깐. 효리씨 일단. 네.
1: 이희문 팔단은 처음부터 노래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0: 네,
1: 네 당국대 동.

0: 비자를 이제 취약 이 비자로 바꿀 시기를 놓쳐가지고 놓쳤으니까 이제 결국은 강제 출국당했다고 합니다. 기분 더러웠겠지요. 네, 집에서 쫓겨나도 기분 찝찝한데. 네. 하지만 국내로 들어와 우여곡절 끝에 네, 전화위 보게 됐어요.
1: 네.
0: 노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 어쩌면 더 좋은 그렇죠. 일일 수도 있죠.
0: 네, 그게 이제 전화위 보기예요. 네. 네, 자. 자, 그래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1: 네.
0: 네? 오, 과연 난 그 한 점보다는 지금 이쪽에 몰켜있는 어떻게 저 사이끼로 빠지나요?
1: 네. 네.
0: 자, 쇼리 측단. 오. 차례를 또 이동합니다.
1: 네.
0: 네. 적극적이에요.
1: 네.
0: 네. 해보겠다.
1: 네.
0: 양보는 없다. 자, 과연!
1: 아! 네, 보통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좀 오버를 하시면
0: 네.
1: 좀 이런 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1: 네.
0: 네. 이제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
1: 네.
0: 서로 들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자. 이희문 8단 지금 약간 뭐 한두 점 차이입니다.
1: 네.
0: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뭐 두 점 차이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앙에
1: 정확하게
0: 네, 중앙을 노리는 게 좋아요. 네. 그 아 저거 들면 저 한 점보다는 그렇죠.
1: 네, 좀 많이 바꿔서 있는 곳에
0: 네, 그 네 점 있는 네.
1: 뭐 하나라도 맞겠죠.
0: 예, 그럼 그렇죠. 뭐 하나도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2: 어머!
0: 하나도 안 걸렸네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장지타포 가운데 손가락이 저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안 쓰는 자세입니다만은
1: 안 쓰는데 다 이유가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이제는 네 검지타법으로 네. 네, 소심했어요.
1: 네.
0: 자, 뭐 하나 걸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역전이 한번 네. 저게 이제 1타 2, 3득이 나오면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1: 검지타법을 아무래도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네. 그날 또 안 되면 네. 현장에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별걸 다 해보네요. 자, 엎드려 쏴 자세! 지금 네. 두 대국자가 착각을 하는 게
1: 네.
0: 일발 무슨 한 방에 끝내겠다. 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냥 서서히.
1: 네.
0: 이 네. 판은 넓지 않습니까?
1: 네.
0: 공간이 넓으니까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접근해서
1: 네.
0: 또 간도 보고 말이죠. 네. 이러면 근데 그런 정도
1: 네,
0: 제가
1: 네.
0: 원하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선택으로 저쪽으로 네. 넘어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그러면 이제 과연. 네, 이런 꽥수가 나옵니다.
1: 네.
0: 이제 꽥수가 나오니까 네. 꼭
1: 수비를
0: 내가 잘했다기보다 네. 상대의 네. 실수를 유발하는
1: 네.
0: 그것도 작전이에요.
1: 네.
0: 자, 이번엔 공격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자, 이거 소공의 일입니다.
1: 어떻게 그렇게 비껴갈까요?
0: 별꼴이 반쪽입니다. 네. 이게 저럴 수가 있죠.
1: 네. 쇼리 칠단은 네. 지인들이 아내가 이상형이냐는 질문에
0: 네.
1: 망설임 없이 완전 이상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0: 남자가 사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할 때 망설여서 절대 안 됩니다. 뭐 3초 생각하고 대답하다가 이혼한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 있지요?
1: 네.
0: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 역시 망설이면 큰일 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뭐 속내는
1: 네.
0: 아유, 평생 살았으면 됐지. 뭐 다시 태어나까지 또 살아. 지겹게. 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티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사는 법.
1: 네.
0: 예, 미니 특강이었네요.
1: 네.

0: 제발.
1: 이문 8단. 네. 네? 의상만 멋있어요.
0: 네.
1: 허허. 지금 옷값도 못하고 있는 이문 8단. 과연 그거 뭐 하나 맡고 있습니까?
0: 네.
1: 자. 그렇죠. 오! 네.
0: 와.
1: 압도적인. 야, 네.
0: 오.
1: 나 슈리 실단이야.
0: 네, 아주 시원했어요. 예,
1: 상대가 안 돼. 뭐 이런 제스처, 네?
0: 네.
1: 예, 그럴만합니다.
0: 네.
1: 지금 그 슈리 실단은 사석이 네 세열.
0: 네.
1: 사석 세열.
0: 네.
1: 네.
0: 엄청 유리하죠.
1: 그렇습니다. 이문 8단 떨렁 하나 남았어요.
0: 네. 그럼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1: 뭐 도망 가봤자 뭐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문 8단입니다.
0: 네.
1: 본인 차례도 몰라요 지금. 지금 정신없이 얻어맞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본인이 뭐 해야 되는지
0: 네.
1: 앞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도 공격하네요. 네.
0: 아.
1: 이거 뭐 이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네. 그래요.
0: 아.
1: 그렇습니다. 에휴, 꽤으로 끝나네요. 네. 쇼리
0: 네.
1: 7단의 1차전은 완승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준 알까기 명인전 국악계 이단아 경기 민요의 이희문 8단대 그리고 이희문의 도플갱어
0: 네.
1: 쇼리 7단과의 알까기 대국 2차전
0: 네.
1: 예, 보시겠습니다.
0: 네.
1: 자, 역시 흑선으로 쇼리 7단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네.
1: 네, 손가락을 풀고 승부욕이 있어요.
0: 네.
1: 쇼리 7단. 네. 저거 보세요. 대충 가는 게 없습니다.
0: 네, 진지해요.
1: 진지해요. 자세가 문양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 과연. 아쉽네요. 저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0: 네.
1: 조금만 강했으면.
0: 네. 그래도
1: 뭐 한두 점은 득점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네, 않습니다.
0: 네.
1: 자,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0: 네.
1: 알까기.
0: 그래도
1: 네, 네 그런 정도.
0: 네.
1: 아주 실수는 아닙니다.
0: 네.
1: 자, 과연 기세 등등. 틀어놓고 말았습니다. 저렇습니다. 전 자세가 좋습니다.
0: 네.
1: 한수
0: 네.
1: 소중하게 생각하고
0: 네.
1: 하나의 실수 자책하고 자학하고
0: 네.
1: 그러면 다음 주 반복 안 하면
0: 네.
1: 됩니다. 네. 그래요. 뭐 하나 진짜 멋진 수 하나는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이문 8단 1값을 해야지요.
0: 네.
1: 네. 자.
0: 멋있게.
1: 과연.
0: 와. 저 사이로 나가기도 참 힘든데.
1: 일부러 저 사이로 한번 까박으려면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0: 사이로 이렇게.
1: 참 안 풀리는 날입니다. 오늘 일진이.
0: 네.
1: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뭐 크게 뒤지진 않았습니다.
0: 네.
1: 현재까지.
0: 네.
1: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두 점을 노리겠다. 네. 파기 될지 뺏기 될지
0: 네.
1: 빼기 될지는
0: 네.
1: 지켜봐야 되겠지요.
0: 네.
1: 네. 이제 이문 8단은 손님 실수, 쇼리 7단의 실수를 바랄 거예요.
0: 네.
1: 제발 간절한 소망.
0: 약했어요.
1: 그러면
0: 네.
1: 이문 8단 어떤 선택을 고고한 점.
0: 쇼리 7단은 이 틈에도 손가락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1: 그 자세 좋아요.
0: 네. 네. 네.
1: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0: 네.
1: 과연 네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0: 네.
1: 과연 네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0: 네.
1: 이문 8단 드디어
0: 네.
1: 멋진 한 수를 보여줬습니다.

0: 이분, 네. 와. 그렇습니다. 천하의 이분이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죠. 네. 이야.
1: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0: 그렇습니다. 긴 시간을 연구했거든요.
1: 약간. 네.
0: 어! 저 한 점. 바로? 용납 안 하겠다. 네. 처리하겠다.
1: 와!
0: 어, 깨끗하게?
1: 네. 네. 깨끗하게 잘.
0: 와. 잘하네요. 쇼리 칠단.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네. 무승부네요. 네.
0: 어, 그러니까. 네. 뭐, 잘했다, 맞춰.
1: 네.
0: 어떻게 2분 8단? 네. 지금 뭐, 크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어, 6대 6입니다. 네. 네. 언뜻 봐서는 쇼리 칠단 잡을 것 같은데. 약간 의심하라. 이건 뭐 전 국민이
1: 지금 혹시 아, 알을 빼지 않았나 아, 지금 의심하고 있죠.
0: 저거는 어,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지금. 위에서도 계속 카메라가 그럼요. 돌아가고 있었어.
0: 많은 제작진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 지금 발견했나요?
1: 아.
0: 네, 이 손에 있는 네,
1: 어, 어, 어, 어떻게? 네, 네,
0: 오, 어, 어, 그거로 네,
1: 저게
0: 그거로
1: 유리하죠.
0: 두 점을 네, 그렇습니다. 과연 조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수입니다. 아! 어렵지 않은 수를 어렵게 본인 알을 꽤 그걸. 네? 아, 이런 경우가 있네.
1: 아, 안타깝습니다.
0: 그러나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어, 몰라요. 네. 포기하지 말고. 어, 자, 코너에 몰려있는 102점. 아, 그 한 점을 일단 가볍게. 힘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살짝.
0: 살짝. 톡.
1: 아. 아
0: 약간 과해. 아, 사석작전. 한 네. 점이 유리하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한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1: 네. 네. 농개타법.
0: 네, 그거 고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단. 네, 알까기 집중해야지. 이미 사석 된 거. 그거 왜 신경 쓰고 그래요, 지금. 이분 팔다란 엄한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의 선택은 이수입니다. 네.
1: 오.
0: 아 자신이 없었어요. 네. 뭐 그런 정도.
1: 네.
0: 예.
1: 쇼리 칠단은 키는 작지만 팔 힘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팔씨름 원정을 다녔다고 합니다.
0: 오.
1: 네. 교내에서는 1, 2등을 다툴 정도고요.
0: 오, 진짜 저 보세요.
1: 네. 어, 최양락 사범님도 팔씨름 잘하셨나요?
0: 아 저는 팔씨름보다는 입씨름.
1: 아 네.
0: 아마 입씨름으로 도장깨기가 있었다면 네. 충청권에서는 제법 날렸을
1: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0: 뭐 힘으로 지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뭐 딸리는데 장사 없지요. 네. 하지만 말로 지는 거는 못 참지요.
1: 오.
0: 끝까지 쫓아가서 메롱이라도 해야 네. 잠을 잤습니다. 메롱 네. 앞에 장사 없지요.
1: 네. 묘하게 기분이 나쁘죠.
0: 네. 네. 네. 바로 저겁니다. 아우 키우세요. 키우면서 쭉 부자 빠집니다.
1: 네.
0: 네. 자, 이제 어 이제 중반전입니다. 네.
1: 어.
0: 어. 어 그래요. 자, 과연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처리를 해야 프로지요.
1: 네.
0: 와, 오! 멋진 수, 풀다운 수. 네. 그래, 이게 프로의 수야.
1: 오, 네? 멋있었어요.
0: 아, 자랑스러운 얼굴. 네? 예. 와.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참 프로라는 게.
1: 네.
0: 맞아요. 어떤 때 보면 졸전이 프로가 왜 저래 그러다가도 네. 이런 멋진 한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게 아마와의 차이점이죠. 어, 2문8단도 아마 멋진 수 네.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네. 때가 됐어요.
1: 네, 자신있게.
0: 네,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같아요.
0: 예. 자, 다음 수는 뭐더냐? 네.
1: 고민하고 있어요.
0: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거리가 있는데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쇼리 칠단 못 봤습니다. 뭐 했습니까?
1: 네, 지금 졸고 있었어요.
0: 아,
1: 너무
0: 네.
1: 이제 고민이 길다 보니까.
0: 네, 여유입니다, 사실은.
1: 네.
0: 이 상대 이 문팔단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네. 네. 저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본인 네. 수로 가야 됩니다.
1: 네.
0: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련다. 네.
1: 네.
0: 오, 이런 면이 있군요. 어. 굉장히 고민합니다.
1: 네.
0: 아, 뭐 전화. 네.
1: 네. 네.
0: 약간 실속한 사람처럼 지금 갑자기 대고 가.

0: 말고. 네.
1: 네. 네. 아, 지금 고민이 너무 길다라고 약간 그런 압박을 거예요. 주는 거죠. 네.
0: 사실은 절에서.
1: 네.
0: 오, 네. 네. 아, 그 수로 결정했네요.
1: 네. 와.
0: 자. 과연 꾀기 안 나오고 성공을 할까요?
1: 아.
0: 너무 조심했죠.
1: 네, 아쉬워요.
0: 몸을 사렸습니다.
1: 네.
0: 이제 쇼리 칠단이 앞서고 있죠. 네, 팽팽했던 네. 네. 자리를 또 양보해 주네요. 소 운 좋아요. 이 무팔단 나 같으면 아우 그 참 뭐 굳이 양보. 네. 편하게 깔아. 네, 저 사석 작전 좋습니다. 유리할 때.
1: 네.
0: 이런 거 그렇습니다.
1: 아, 네.
0: 청소기 뭡니까? 1타 2득이 나왔나요?
1: 와!
0: 와!
1: 아!
0: 이야, 이렇게 되면, 네? 네?
1: 이 문팔단 이제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아요.
0: 네, 도망도 한계가 있지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아! 그런 식으로 또 마지막을 처절하게 끝내려고, 아유.
1: 아,
0: 쇼리 칠단은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1: 어.
0: 뭐 양보는 없다. 그렇죠. 시원하게. 저 같은 건 연습 삼아. 이거로 까도 되고, 저거로 까도 되고, 그냥 막 까도 됩니다.
1: 네.
0: 어떤 거를 선택할까? 약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기. 자! 어이구! 깍수가 나올 뻔 했어요. 그러나 다행입니다.
1: 네.
0: 다행이에요. 여기서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는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1: 저는.
0: 그래요.
1: 네.
0: 아, 뭐, 이미 폐색이 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네. 내 나름대로의 수를 보여주겠다.
1: 네.
0: 그 수는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해서 쇼리 칠단이 2전 전승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이문 팔단부터 예. 어우, 멋있어요.
1: 네.
0: 우와, 산만하네요, 사장님. 네. 자, 들어 가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2: 너무 잘해가지고.
0: 와, 상대가 너무 잘했다.
1: 진짜 잘하시긴 했어요. 네.
2: 너무 재밌고. 일단 왕중왕전 기다리도록
0: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 자신감 있어요.
1: 네.
0: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2년 마년 내려올
1: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야, 지났어요.
1: 아, 뭐가 이상했나?
2: 예, 예, 예.
1: 아, 죄송합니다.
2: 슬퍼 없어요.
1: 아, 예,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3: 3, 2, 라라라라라라라라라.
1: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름이 노출이 좀 심해진 것 같은데.

0: 사람 터키에서 다 이렇게 막 벗고 다녀요.
1: 근데 지금 우리 서령 씨, 네? 우리 나와 있는 곳이 어딥니까?
2: 석차!
0: 맞아!
3: 사람들한테 알고 싶은데 열정을 가진 피난민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동물을 키워내고 자립을 했다는 거.
4: 사랑해요, 오세요.
1: 아 근데 속초가 고향 아니에요?
5: 완전 제 홈 그라운드죠.
1: 아, 홈 그라운드.
0: 아, 몰랐어요.
5: 저기로 조금 내려가면 저희 집이 있어요.
1: 아, 진짜요? 네.
0: 그럼 수영 많이 했어요, 여기서?
5: 맨날 했죠.
1: 오, 수영을 잘하겠네.
5: 수영, 우리는 이제 여기 동네 사람은 여기서 수영 안 하는 거야. 아. 수영은 그냥 집 앞에 바닷가에서 하고, 여기는 네. 이제 서울에서 오는 어떤 그런 관광객들과 만남의 장소.
0: 오빠도 많이 했죠, 예전에.
5: 이렇게 한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 이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네.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0: 어머!
1: 빨리 와! 승기야, 빨리 와! 빨리 줘, 빨리! 빨리.
5: 잔잔잔잔잔잔잔잔. 잔잔잔잔. 서령아, 잔잔잔잔잔. 이래 말.
1: 아주 이쁘게 나왔네.
5: 그리고 또 수록곡 중에 속초항 뱃머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속초항 뱃머리에서. 이런 노래예요.
6: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촬영 전에 제작진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오니까 비치 패션을 좀 입고 와달라. 아, 네. 그런 좀 부탁이 있었는데
0: 저만의 비치 패션 입고 오면은 방송에 못 나가요. 방송에 맞게끔 약간 운동복.
5: 잘했네요. 이거 약간 요가 패션 아니에요? 이거 비치가 아니고
0: 비치 포즈 해봐요.
7: 아 귀엽네, 귀여워. 당당하다. MG다 MG.
1: 여러분들 이게 너무 약합니다.
7: 네, 제가 오늘 비치 패션.
1: 진짜 또 혼자
7: 비치 패션.
1: 진짜 또 혼자 비치 패션.
0: 오빠 몸짱이네. 와. 우와. 우와.
1: 야 이게 비치 패션이지.
8: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 2, 3, 4등을 정해주실 네. 분을 제가 모셨어요.
1: 아, 와.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셔가지고, 아, 누구십니까? 예.
9: 아, 예. 저는 속초해수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 주관대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1: 아, 대장님. 아, 아 반갑습니다. 예. 비치 패션 많이 보셨잖아요.
9: 제가 몸 자체가.
1: 아, 요거 세다. 요게 세.
9: 그러니까.
1: 아, 우리가 못 이기겠다.
5: 너무
1: 사실 이 다섯 명으로 하면 여기 1등이야.
5: 아, 그러니까
6: 1등이고.
1: 1, 2, 3, 4등을 정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4등부터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0: 진짜. 아니 뒤에서 완전 너무. 어머 뒤에서 진짜.
1: 이게 와. 자자자 다음 다.
0: 진짜.
1: 아, 할 게 없어 나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다롭다. 이건 모자이크다. 이건 모자이크다.
6: 승태. 야, 급했네. 급했다. 급했지. 좀 급했다. 좀 급했다. 야,
2: 급했어.
6: 이거 급했다.
0: 자, 서영, 보이죠?
4: 안녕하세요.
0: 귀여워.
2: 아, 정말 저런 거 안 좋아하지.
0: 죄송합니다.
1: 아하. 아, 자, 올려들어 서세요. 이제 냉정하게 비치 패션으로, 4등!
9: 세 번째.
1: 4등?
9: 4등.
1: 오, 4등이래. 오, 4등. 오, 4등. 오. 자, 3등!
9: 3등.
0: 네.
2: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1: 아니, 선생님 더 부담스러워요, 저보다.
0: 자, 아. 자.

0: 대망의 1등 뒤에서 안아주십시오. 피치 패션의 1등!
1: 야,
2: 와, 어이없다.
3: 역시 알아, 역시.
4: 아, 부담스럽진 않지만 눈에 그냥 이렇게 띄는 패션에.
2: 역시 몸이 좋은 사람이 이겨요.
0: 아, 사랑합니다. 드라이브죠.
2: 아, 웬일이야.
5: 자, 1등 선물 드릴게요.
0: 아, 1등 선물. 뭔데? 물총인가 봐. 근데 물이 좀 안 든 것 같은데.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
2: 한 번 하면 끝이요.
0: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센터! 센터! 야, 내 뿌스, 내 뿌스 진짜 세지.
6: 달라!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여기 일로 오시죠.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아, 여기가 그 말한 데 맞아?
7: 어, 예, 안녕하세요.
8: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속초 아들. 아, 우리 속초 아들.
0: 아, 속초 아들이에요? 네. 아, 이거 속초 아닌 사람 저러고 살겠나. 아, 여기가 그 서핑?
8: 네네.
0: 어, 그러니까요.
8: 네, 서핑.
0: 요즘에 이쪽에 다 서핑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0: 근데 여기 서핑 해본 사람 있나 여기?
1: 저는 처음
2: 해봤어?
1: 촬영 때문에 해봤었는데 어려웠어요. 한 번만 섰다가 뭐 몇 초 만에 다시 떨어졌어요.
0: 근데 얘는 그때 그 보드도 해봤다 안 했나?
1: 네.
0: 너는 다 한 번씩 해봤네.
1: 왜 질투 나요? 오빠 표정 지금 안 좋은데? 싸우지
2: 마.
1: 질투 나요 오빠.
2: 내 은근 싸움닭이야.
1: 오빠 이제
0: 오빠에서 못 만든다고 닭가슴살만 먹고. 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받는 거예요?
3: 아니요, 연습은? 이제 뒤에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실습하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옷을 갈아입으러 가시죠.
1: 예. 네.
3: 네. 들어가실게요. 네. 네, 우리 이제 모여보실게요.
4: 네, 아, 네. 네.
3: 보드 위에 엎드려가지고 패들링 수영하는 방법이랑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방법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번 보드에 똑바로 엎드려 보실게요. 상체를 한번 살짝 들어보실게요. 손 띄고 허리만으로.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패들링 수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쵸? 아, 우리 역시 속초야들 자세가 제일 이뻐요. 아, 상국 씨 상체 가만히 놔두고 팔로만 어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따가 보드가 뒤뚱뒤뚱 거릴 거예요. 이제 푸시 자세를 연습해볼게요. 발 쭉 펴시고 네, 발 한 발 이렇게 개구리 뒷다리점 잡아주시고 그다음 올라와서 중심 잡고 네, 그다음 일어나시는 거예요. 글래드로 제일 자세들이 좋아요. 네. 아, 너무 잘하는데?
1: 멋있어요?
3: 이쪽으로 오실게요.
2: 아, 저!
3: 네, 여기까지 오셔서 보드 내려놓으시면 되시고, 네, 오른손으로 살짝, 그렇죠. 왼손으로 누르면서 앞으로 밀면서, 네,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가슴만 보드에 얹어주세요.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네. 그렇죠. 와,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요. 지금 파도가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요거 탈 거예요.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파도에 맞춰서 앞으로 밀어드릴 거예요.
1: 아이고. 잠깐만요. 네. 아니 등산할 줄 무섭다고 못하겠대요.
3: 가자. 멀리 볼게요.
2: 시작.

0: 하시는 거예요?
1: 성공하고 와봐야겠어.
2: 머리 바라보시고 지금 푸시.
3: 오, 잘한다.

0: 야, 어렵네. 못하겠다.
1: 아, 여러분. 한 세 번 정도 성공하면 될 것 같아요.
0: 어려워.
2: 처음 하게 있는 건가요? 어차피 물에 빠진다고 생각하다.
0: 바로
3: 오른발 왼발 빡. 오른발 왼발 빡.

0: 몇 분 안에 충전해.
1: 차도 좋은 거 와요? 좋은 거 온다!
2: 네, 멀리 바라볼게요.
1: 멀리 바라본다!
3: 네, 저희 우리 모여보실게요. 네, 우리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
4: 헤들링 아까 배웠던 수영. 예, 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3: 그걸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5: 나도 못 봤어요.
4: 아니, 저희도 대회 때 파도가 없을 때는 이 패들링으로 해가지고, 예, 승패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아무래도 이제 힘싸움이 조금 나니까 약간의, 예, 어드밴테이지 드릴게요.
6: 아, 저희가 뒤로 좀 갈까요?
4: 딱 보드 한 장 거리. 예, 3m.
6: 상국이 형 뒤로 더 가.
7: 아, 남자들 힘이 있죠.
6: 형, 형 뒤로 더 가.
7: 너만아!
6: 됐어? 안 됐어, 너가 돼.
5: 아, 나 진짜.
8: 일본의 양상국.
9: 2번 이름 트라이. Got a hunger, I gotta feed my soul. 3번 레인 윤사영.
6: 4번 레인 신승태.
3: 준비해, 스탑!

0: 내가 이겼어.
1: 아.
0: 코스는 마른 거예요.
2: 자.
0: 야 무거워. 야 너무 무거워. 둘, 셋.
1: 언젠간 복사할게요.

0: 배고파요.
1: 가는데 이제 맛집 맞지?
2: 아, 너무 맛있는 집이죠.
1: 와. 노래도 보인다.
2: 맛있어.
0: 여기 앉아요.
3: 조심.
2: 아, 아까워.
0: 괜찮아?
2: 너무 아까워.
0: 야, 괜찮아.
1: 아, 이거 밥 먹기 전에 갈 뻔했네.
0: 괜찮대요.
1: 아, 여기는 뭐가 맛있지? 가운데 사투리는 뭐
0: 뭐예요?
1: 부르는 거 없나?
0: 사투리?
1: 뭐? 우리는 예를 들어 경상도는
2: 여기 약간... 아바이 말이니까 아바이 부르면 돼.
0: 아바이.
1: 아바이가 뭔데?
2: 아저씨.
1: 아저씨. 아~ 아저씨가 아바이야?
2: 응.
4: 네, 식사 뭐 드릴까요?
1: 아바이!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바이가
4: 아저씨.
1: 아저씨.
4: 예, 예, 예.
1: 야, 형님 같은데 무슨 아저씨야. 여기 뭐가 맛있습니까?
4: 여기 저 뭐야, 아바이 순대하고 해냉면하고 순대국밥.
2: 우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럼 내가 볼 땐 냉면 4개 시키고 순대국 하나 시키고 그리고 아바이 순대 하나 시켜서 먹는 게 낫겠다.
0: 좋아요.
1: 예. 그렇게 주시죠.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0: 오, 많이
2: 드세요.
0: 많이
2: 드세요. 네.

0: When I'm on the scene, just watch me now. Just watch me, just watch me, just watch me now. I'ma show you how I do. 음식 왔어요.
1: 와.
2: 와,
0: 아바이스인데 이유구나. 뭔가 미트볼 같아요.
3: 순대국 맛있어요?
1: 네.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한 숟가락씩 국물을.
0: 솔직히 저는 잘 못 먹는데 순대를.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1: 와. 와, 너무 맛있어.
0: 맛있는데?
4: 와, 선생님 뭐예요, 이거 국물?
0: 어, 그거 시켰어요.
5: 국물, 저 사골국물이요.
1: 우와.
0: 진짜 맛있다.
1: 진짜.
6: 감사합니다. 와,
5: 네, 맛있게 드세요.
1: 야, 이거 잘라주래?
0: 안 돼요. 냉면 자르면 안 된대요.
1: 우와. 누가 그랬는데?
0: 한국 사람.
1: 너 한국 사람이요?
0: 오빠들의 애기네요, 애기.
1: 우리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원래 냉면이 한 끝은 젓가락으로 잡고 있고 한 끝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거래. 할머니가 그랬어. 나 겨자 넣었어?
0: 나 넣었어요.
1: 나 식초 넣었어? 설탕 넣었어?
0: 설탕? 설탕이
1: 여기 설탕을
0: 저는 설탕은 안 넣었어.
1: 아, 법이 그래. 이거 설탕 안 넣어서 먹으면 안 돼.
4: 야, 그래서 냉면에 설탕 안 넣어, 진짜 전국적으로.
1: 아, 여긴 넣어요.
0: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 야, 아니야.
0: 빙수인데? 이 정도면?
1: 에헤이.
0: 언니 빙수랑은 좀 다른데.
1: 넣어서 먹어봐. 넣어서 먹어봐. 그리고 여기 위에 이게 회 있잖아요. 이게 명태예요, 명태.
0: 대박. 아, 명태구나. 저 김치인 줄 알았어요.
1: 아니, 명태.
0: 우와.
1: 잘 섞어요.
7: 계산 누가요?
1: 상구경이 시켰으니까 상구경이 낼 거야. 이 상구경이 많이 시켰잖아.
6: 그럼 됐네. 그럼.
1: 야, 멋있게 그냥 한번 싸라. 제일 저건데 우리 한 번도 안 사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0: 잘 됐어요. 잘 됐어.
1: 안 샀어.
4: 내가
1: 안 샀어.
4: 내가
1: 안 샀지.
4: 내가
1: 야, 제일 형이 돼가지고 야 한번 사야지 진짜.
4: 명길이 가장 짧은 사람이 사는 걸로. 얘도 짧죠.
0: 안 돼.
4: 아니,

0: 그렇지. 왜냐면 가격과 내기를 해야 돼서.
1: 네.
0: 자, 면 가장 긴 걸 찾으면 돼요.
2: 제거 잘랐어, 제 거?
0: 잘라, 두둑.
1: 잘랐어요. 오빠 이렇게 자르면 되냐고요. 너무... 진짜
0: 야,
1: 너무...
0: 야,
1: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0: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2: 왜, 왜?
0: 하지마.
2: 한 가닥 거는 거야?
0: 어.
2: 한 가닥?
0: 자, 시작.
1: 한 개만. 이제.
0: 잡았지? 잡았지?
1: 한 개만 해요?
0: 잡았지? 잠깐만, 들어?
1: 잠깐만 해요?
0: 들어? 하나, 둘, 셋.
1: 오케이.
2: 아이, 나이스.
0: 매니저 어디 갔어? 서령이 매니저 어디 갔어? 아니, 악수를 필요 없고 카드를 내놔요.
1: 아니, 서령이. 언니, 열심히 할게요.
0: 서령이가 지금 뭐 개인 통장이 그냥 없대.
1: 아니.
0: 버카라도
2: 내야지. 자기 천 원 있대요, 개인 통장에.
0: 여기 버카 맞죠?
1: 버카. 잘 먹을게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대박 나세요.
0: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령 씨.
1: 많이 드세요. 와.
0: 왜 이렇게 불에 안 달라?

0: 야, 그 뭐 에피소드 없냐? 속초 에피소드? 재밌었던 거?
1: 배 타고 학교 다녔는데
2: 배 타고 학교?
1: 여기 갯배라고 있어요. 옛날 가을 동화 알아?
2: 뭐예요, 그게?
1: 몰라요? 몰라?
2: 몰라요.
1: 나 중학교 때야. 그 여기 가서 살았어, 막 찍고 맨날.
2: 삼촌 중학교 때면 전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저.
1: 아니야, 너 나랑...
2: 안 태어났어요.
3: 오빠 옛날 얘기 하지 말자.
2: 그러니까 가을 동안은 무엇인가 그걸 모르지. 안 태어났어.
0: 아니, 나이
2: 네, 몰라요. 네, 안 태어났어요.
1: 가을 동안 안 봤어?
2: 몰라요.
1: 겨울 연가를.
2: 피부요.
0: 그 너도 월드컵 베이비 아니야? 따지고 보면?
2: 월드컵 베이비는 아니에요.
0: 저. 아, 근데 네,
2: 저는
0: 지났나?
2: 아니고, 네, 좀 지났어요.
0: 아, 근데 생일 몇
2: 1월.
0: 1월?
3: 1월.
1: 완전 맞네.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4: 어.
2: 아빠가 저번에 저거 월드컵 베이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4: 어.
2: 근데 또 상고삼촌이 월드컵 베이비가 맞대요. 맞아요?
4: 그게 뭐야?
2: 그게 뭐?
3: 아, 부끄러워, 이거.
2: 얘기 안
0: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가 서령이가 뭐 2003년생이래요.
4: 예, 맞아요. 예,
0: 자기가 월드컵 베이비가 아니다라고 하고, 아닌데, 야, 맞는데, 이걸로 이제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월드컵 열기에 서령이가 같이 태어난 게 맞는 거죠?
4: 예,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때쯤 거예요, 아마.
0: 예,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2: 예. 어머니 얼굴 빨개지시는 거 여기서 보여요. 느껴져요, 목소리에서. 어떻게 가을 동안 얘기하다가.
0: 아니, 근데 뭐 이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2: 아니,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0: 아,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사장님.
3: 서령 잘 먹었어, 서령.
0: 아, 서령아, 이거.
2: 네, 제가 결제를 또 하고 오면 될
0: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월드컵 베이비.
2: 맞아요, 이게?
3: 아주 좋아요.
1: 맞아.
2: 결제 좀, 예.
1: 이게 맞아.
3: 오, 멋있다.
1: 이거 봐, 이거 봐. 보따리 이거 봐봐요, 이거. 보따리, 보따리.
0: 이 뭔데,
2: 보따리? 그거 뭔데요?
0: 아, 감 아이가 감.
1: 아니 아, 옛날에 아, 여기가 이제 그 실향민 마을
0: 급하게 그냥 필요한
1: 그러니까
0: 거
1: 막
0: 맞게 어, 챙겨
1: 피난 오면서 막 오느라고 이렇게
0: 이거 보따리 내 거거든 이거 보따리래 이게
1: 들어봐
2: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0: 좀 들고 갈게
2: 들고 가요
0: 이 정도면 피난 못 가겠다
2: 거기 나가 피난 가다 뭐예요?
0: 전쟁통 속에
1: 도망가는 거
5: Could you explain in English?
0: Yeah. North Korea, South Korea.
5: Okay.
1: 뭐?
0: 바방방방방! 바방방방방!
1: 오!
0: 런, 런, 런. Very fast. Okay, understand?
5: No.
0: 야, 잘 살리나?
1: 누가 봐,
0: 누가 봐, 이거 나 알아들었다. 에이.
1: No.
0: 이거는 진짜 no. 미국 본토에 가와도 알아들었다. 아유. 그러면 강원도
1: 뭐 아니야?
0: 속초 말로 하면 해줘.
1: 전쟁이 났어요. 짐을 빨리 싸가지고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거야.
5: 네.
1: 어, 짐을 싸느라고 이렇게 싼 거예요.
5: 아, 오케이.
0: 되게 강렬하다. 강원도 몰랐는데 강원도.

0: 강원도 사람인데.
1: 강원도 사람이네.
2: 역시 한국말 나네요. 아,
3: 여기 아바이 마을이니까 아바이 불러야지.
2: 아바이.
3: 아저씨는 아바이고.
0: 아바이.
3: 아줌마는 아마이. 아, 네. 어. 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바이 마을 찾아오시느라고 고생은 안 하셨을까요?
3: 네, 아무 고생 없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
4: 우리 아바이 마을에 있는 실향민들 그런 환경과 건물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0: 아~ 예. 그럼 여기 뭐라 불러요? 해설사님?
4: 마을 지킴이로. 아~ 예, 아바이 마을 지킴이로 부르는 거를 아~ 오히려 지킴. 더 선호를 하고.
0: 그러면 우리 지킴이 어머니도 실향민?
4: 그렇죠, 저희가 2세.
0: 자녀 2세.
4: 저는 거죠? 2세고 저희 엄마는 1.5세대. 아~ 예, 저희가 1세대라고 하면 18세 이상 되시죠. 왜냐하면 그 이북에서 어느 정도의 문화를 아, 느끼고 예 어디 와서 얘기할 정도 되는 사람을 1세대라 그러고 1.5세대라고 하면 엄마 손에 끌려서 내려온 18세 예, 이전에 내려오신 분을 1.5세대.
0: 여기서 태어난 게?
4: 태어난 게 예, 저희들 2세대. 아. 예.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사진은 예. 1952년도에서부터 54년도 사이에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현재 까지 이렇게 자료 사진으로 너무 많이 남겨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건너편에 있는 저런 백사장에 있는 그런 게
3: 아, 여기서 네. 이건 아바이 마을 같네.
4: 네, 네.

0: 지금 여기 이제 걷는 곳이 네. 전에는 예전에는 여기가 전부 다 사구였어요. 백사장. 네, 백사장에서 실향민들이 정착하게 된 게 제일 큰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백사장 주인이 없는 땅에서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함경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부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래 여기 오면은 정착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고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머무른 게 70년 세월입니다.
1: 예. 근데 왜 아바이 마을이라고 했어요?
2: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네. 처음부터.
0: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1: 갑자기요?
0: 네, 갑자기. 아. 네, 예. 아바이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투리가 어느 지역의 사투리일까요?
1: 정답! 정답!
0: 아우, 안 돼.
1: 한겨?
0: 안 돼. 정답.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3: 정답!
1: 난 빠질래요. 나는 속초랑 안 맞다. 나는 안 할란다. 아, 이거는 좀 너무 맞아요. 세네, 이거.
0: 아, 이랬던 거는 네. 이게 아바이 마을 했던 게 아바이, 뭐 어떻게 오늘 작업 잘 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바이가 되다 보니까 아, 그래, 속초 거기 가면 아바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아바이 마을. 아.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1: 골목길이네요.
0: 네, 여기가 골목길이에요.
2: 우와, 이쁘다.
0: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백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벽면을 흰색으로 해서 처음에 발걸음을 이제 이북 피난민들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신으로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예쁜 거 좀 그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꽃이나 그릴까요? 해가지고 꽃을 그렸어요.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꽃을 그렸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 아, 그쵸.

이쪽으로 오시면 진정으로 이 아바이 마을에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피난을 왔는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또 벽화가 이렇게 준비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0: 아시다시피 벽화에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내려오는 것 치고는 되게 단촐하게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금방 올라가겠다는 아. 생각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내려왔다는 거.
1: 아, 진짜요? 아.
2: 장은에게 그 동네 자체 골목길이 정겹네요.
0: 네,
3: 아,
0: 네.
3: 맞아요.
0: 네, 네.
1: 분위기 좋아.
4: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
0: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움막촌 아까 우리가 사진에 보셨듯이 요렇게 움막촌에 요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백사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재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서 저거를 주워오든지 캐가지고 왔을까요? 이것도 네. 퀴즈에 하나 넣죠 뭐.
2: 정답!
0: 네 말씀해 주세요.
2: 설악산!
0: 네 땡입니다.
2: 설악산 아니야?
5: 저걸요?
1: 이걸 어떻게... 산에다가.
2: 정답!
0: 네!
2: 바다에 떠내려온 거.
0: 정답, 정답.
2: 정답! 오, 이야.
0: 네. 그, 네, 맞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나무 같은 거는 골재를 주워다가 널판지나 이렇게 대고 그 벽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바람막이가 필요한데 그 네. 바람막이는 미군 부대에서 네. 시뮬레이션 박스 그게 네. 방수가 잘 돼서 그거 네. 주워가지고 어머머.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람막이 하고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가진 피난민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또 우리를 키워내고 또 여기서 자립을 했다는 거. 네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덕장하던 창고가 있어요. 어? 그 창고로 오셔서 또 옛날에는 이랬구나라는 모습을 또 한번 또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어머니 오늘 또 우리 동네에 계신 또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머님
6: 우리 저 제 친구 외할머니예요.
2: 아 진짜?
6: 제 친구 외할머니. 예예예. 예, 예.
7: 요만할 때 봤거든.
6: 맞아.
0: 여기 앉아서
2: 좀 앉아.
0: 예예.
2: 홍대 씨가 안으로 좀
6: 제가 안 들어갈까?
2: 예. 아 누군지 좀 제대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6: 저희 이제 제 친구 있어요.
2: 예.
6: 외할머니고 예. 또 그 친구가 제 외가로 6촌 동생이에요.
2: 아.
6: 그러니까 약간 사돈 할머니도 되고 외할머니도 되고
2: 이게 뭐 집안 방송이에요?
6: 그러니까요.
2: 적당히 하세요.
6: 재민이네 할머니.
7: 또 후배야.
6: 맞아요.
7: 학교 후배야.
6: 예, 예.
7: 여기도 후배고.
6: 예.
2: 어머니는 그 고향이 막 좀 한 번씩 그 떠오르거나 막 그립진 않아요?
6: 어디세요? 어디시세요?
7: 저는 통천이고 아버지는 북한에서 역장을 하셨고 기차 역장 할머니 애가집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가 흥남부두에 네.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아가리 함대 아가리 함대,
6: 아가리 함대.
7: 그 어마어마한 실험들이 아가리
2: 함대
0: LST선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입이 입구가 앞에서 벌어지니까 그거를 이북말로 하면 입을 아가리니까
6: 아가리 함대
7: 그래서 우리들 표에는 아가리 함대에 17만 명인가 2만 명인가 그 배를 타는 데는 배 옆에 이렇게 구불 같은 사다리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고 아기를 금방 놓을 수 있는 엄마도 있고 갓난 아기도 있고 살기 위해서는 형제 부모도 없어 내가 먼저 올라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배에 한번 상상을 해봐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그래서 타고
2: 그걸 흥남부두에서
7: 예
1: 할머니 저 그거 궁금해요 여기 처음 오셨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7: 네 허 벌판이었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요만했는데 먹을 것도 없었지 비가 오니 비를 피할 곳도 없었지 집도 없고 허 벌판에 이렇게 오늘처럼 소나기가 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6: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문 열어놓고 비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이북 생각하시겠죠, 고향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군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7: 삐띠리리 띠리 들리들리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리 들리들리 이리 아이고 내 딸이 봉삼아 니 어디 갔다가 왔니 니 어디 갔다가 왔니 들리들리들리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무서워서 아이고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리뜨리 리뜨리로 갔다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이 요 대목이 막 울면서 정말 애틋하게 저도 이걸 하면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본을 조금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6: 울었어요. 왜 울었어? 근데 우리 이래미가
3: 그냥
6: 어떤 마음이에요? 왜 울어?
3: 상상했어요.
7: 상상해요. 고마워요.
6: 어떤
7: 네, 맞아요.
3: 그냥 그 집안에서 밖에 못 나가고 안에서 숨어서. 혼자서 숨어서 막 슬퍼.
7: 맞아요. 이거를 하면은 너무 서글퍼서 우리도 이렇게 요만한 물장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놓고 바가지 밑에다가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불러요. 이리띠 이리 이리띠 이리 들레들리 띠리리 이리 이리 이러다가 아들이 불인을 가니까 아유 내 딸이 봉사 아유 내 딸이 아누라 아니 어디 갔다가
6: 저 아까 진짜 웃으시는 줄 알고
7: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 노래는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2: 아니 맞아요. 애절하게 어머니 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죠. 어머니가 연기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난 진짜
6: 근데 우리 동네 여기 청어도 네. 엄마들이 연기 다 잘해요.
2: 아니 그러면
6: 이렇게 연기도 잘하셔
2: 혼나자 말자로 팍 들어가 아, 이렇게 네. 이런 거 이러길래 난 어머니 운데 내가 안 우니까 내가 좀 미안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 연기를 다시 한번 그 띠띠리 그 다시
7: 한번 내 딸이
2: 끝! 끝! 대한민국의 울음 연기는 어머니가 1등이네. 이게 내가 이제 연기라 했지만 그만큼 이제 그 속에 애안이 있으니까. 야. 근데 나는 오늘 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통해서 사실 이 그 우리가 몰랐던 그 세부적인 좀 역사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우리 이름이하고 서령이도 오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7: 우리 여기 신승태. 예.
1: 만 오면 될 것 같아요.
8: 네, 만 오면 될 것 같아요.
2: 저기 우리 고향도 한번 가자. 이거 뭐 그런 옷은 못 살겠네. 야, 여기 또 어디예요?
9: 여기는요, 네. 대포항입니다. 아...
6: 대포항 무조건 먹으러 온 거야?
8: 네, 먹어야 돼요.
10: 근데 뭐 먹어요?
9: 우리 이제 뭐 시키는 거 먹는
2: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돈이.
11: 자, 저희가 그 용돈
2: 야,
11: 드릴게요.
2: 야, 나 준비했어.
8: 어머. 어, 용돈.
9: 어떤 아, 이것도 거? 근데 다 다르다, 또.
8: 두꺼운 거, 두꺼운 거.
9: 나 근데 이런 거 진짜. 나 진짜 못해.
8: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먹어 볼게요.
11: 아주 공개하지 마세요.
7: 아, 참.
11: 아, 보지 마야지.
9: 아, 보지 마!
8: 네.
9: 야, 나는 무슨 편지 같아. 느낌이. 이 돈이 아닌 것 같아.
2: 예능의 국룰상 마지막 게 최저 금액일 수는 없어. 예능의 국룰이야, 이거는. 어, 이거는 국룰이야.
9: 아, 좀 얇다.
6: 왜? 왜?
8: 진짜? 5천?
9: 야, 5천 시켜 먹지.
8: 와,
9: 잘 먹어.
2: 뭐? 먹을 수 있어?
9: 튀김
2: 먹을 수 있어?
9: 응, 먹을 수 있어.
8: 아, 그래요? 아, 진짜?
9: 사랑 마키아 또야.
8: 어머, 저 대박인가 봐요.
9: 결혼인가 봐.
8: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 뻑이. 아.
9: 둘이 5,000원 차원 가지고 야 근데 5,000원이 제일 많은 걸 수도 있어.
8: 아, 진짜 진짜.
9: 나 너무 떨려.
6: 아니 10,000원 5,000원 있을 것 같아.
8: 그러니까.
6: 야, 너 좋겠다.
8: 왜? 어떻게?
6: 5,000원이야? 너 10,000원이야?
8: 아니 나 보고 좋겠다고 하시는데. 뭐지?
9: 아.
8: 뭐야, 오빠? 와! 대박!
10: 10,000원.
8: 좋은데? My turn.
9: 우리 아까 뭐
7: 똑같이 뭘까요? 아, 참. 슬퍼하지 마요.
9: 5,000원이겠지.
7: 아니요.
8: 2만 원.
2: 아, 맥스가 2만 원이.

0: 야,
1: 얘 뻥인 것 같아. 뻥인
0: 아니 아니야, 진짜야. 내가 같이 먹어도 돼요?
2: 뭐 알아서도 하세요.
0: 아, 같이 알아서 합니다. 아, 같이 먹어도 돼요.
3: 저는 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4: 갈게요.
5: 일단은 저랑 음식을 쉐 하고 싶어요.
4: 저는 갈게요.
0: 아니

0: 일단 가서 시세를 한번 봅시다, 시세를. 몇 분이랬지? 몇 분? 20분. 아우, 근데 돈이 없는데.
1: 3초!
0: 야! 야, 붙어도 왜 1분이야? 절로 붙어라! 아니, 여기가 아니라, 너 지금 잘못 찾았어.
1: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보니까, 뭐, 6초 가지고 뭐,
0: 아니라니까. 아, 얘도 진짜 멍청하다니까. 아, 야, 아니, 만원, 2만원한테 붙어야지, 5천원한테 붙어보면 어떡하냐.
1: 분명 날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요.
0: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여유 있으면.
1: 이래머니한테 손을 이렇게 뻗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래머니가 가래.
0: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그러면, 네. 작전을 좀 짜자고. 너가 노래를 한 두 곡 해라.
1: 어? 그래요?
0: 이 우리의 그 능력, 재능을 파는 거지. 재능을 팔아서 쟤들의 있는 돈보다 더 받아오자고.
1: 돈을요?
0: 아니, 있는 쟤들 돈보다 우리가 더 받아. 아, 그러면 괜찮잖아, 재능 기부.
2: 아니, 여기 2만 원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너무 여유롭잖아요.
3: 그럼 우리도 떡고물 떨어지나요?
2: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독님. 다 같이 먹어야지. 여기에 이제 여기 생선구이집이 있어. 먹어, 먹어. 다 먹어야 돼.
4: 이거 어디로 한 거야?
5: 혹시 세트 메뉴 같은 거 있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여기 모듬 세트. 오케이. 12,000원. 왕수 두 개. 누드새우 두 개. 오징어 두 개.
6: 만 원에 해서 드릴까요?
5: 되게 순살. 우와! 어머머. 아, 대박이요. 대박이요. 우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거야?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거요.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먹고 싶으면 저한테 뭐 해줬으면 좋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무겁다. 어우, 무겁다. 어우, 무겁다. 감사합니다.
2: 회를 빨리 사야 돼요. 회에서 회 먹을 거면.
5: 승재 아니, 오빠! 어? 오빠는 만 원으로 이만큼 음식을 살 수 있어요?
2: 주셨어? 야, 그건 안 돼.
7: 사랑의 힘이야.
2: 안 돼. 그건 안 되지.
5: 야, 이거 뭔데? 식혜도 있어. 봐봐요, 식혜.
2: 야, 오, 진짜
5: 그러니까,
2: 맛있겠다.
5: 그러니까.
2: 하나 먹어.
5: 그래요, 알았어. 오빠는 돈이 많아서 가능해.
2: 야, 뭐 먹고 싶어? 오빠 2만 원 있다.
5: 아싸!
2: 야, 가발해. 뭐, 베개야 뭐야?
5: 뭐 먹을까요?
2: 회야 뭐야? 먹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8: 여기다. 오징어 한 마리가 15,000원에 한 마리가
5: 네.
8: 두 마리 2만 원이 가는
9: 안 돼, 그러면 이 오징어 두 마리 갖고 누구 코에 붙여?
5: 아, 그래요?
8: 아니, 광어 한 마리 뜯는 게 안 빡쳐.
5: 광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는 불가능일까요? 야. 3만 원이요?
9: 너 돈 다 썼지, 만 원.
5: 다 썼어요. 아...
9: 그러면 오징어 두 마리 먹는 게 낫겠다, 그치?
5: 그쵸.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멋있게.
9: 우와,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이게 난 제일, 내가 2만 원 제일 비싼 거 받은 것 같은데 양은 제일 적은 것 같아. 설악산 단풍잎이 물기가 몇 번이며 짜자자자잔잔
2: 멍게 한 마리만 더 주세요.
9: 이게 뭐예요? 아, 뭐 노래 두 소절 했는데 멍게가 두 마리가 왔네.
2: 감사합니다.
5: 맞습니다.
2: 아, 네, 또 걸지.
5: 감사합니다.
0: 아이, 왜 이러노, 너. 아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살 게 많나.
2: 아니.
0: 와, 이리 느껴. 아, 뭐, 돈 많다고 뭐.
2: 근데
0: 뭐
2: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거기서
1: 아,
2: 우리가.
1: 저희 가면 도착했어.
0: 확실히 돈이 많으니까 많이 샀네.
1: 뭐예요? 와. 보여줄게요.
2: 둘이 합작이 했어?
0: 없는 애들끼리 합쳤지.
2: 우리 네. 한 팀으로
5: 난,
2: 먹어서 둘이?
5: 난 서린이 노래 불렀던 거 들었던 것 같은데?
0: 아, 아니, 맞아? 노래야. 이제 뭐 속초 시민들이 원하니까 부르고 하는 네. 거지.
5: 그래?
0: 이제 그러면 그거 뭐야, 이래미가 산 거는 이래미가 먹고 승태가 산 거는 승태가 먹고 우리 둘은 우리 둘이 먹고 네. 이래 된 거다.
5: 누가 그래요?
2: 왜? 우리 같이 먹어도 되잖아.
0: 아, 같이 먹어도 돼?
5: 같이 먹어도 돼.
0: 너희 뭐 한 팀이야, 뭐야?
2: 아니, 그러니까 한 팀이라기보다.
0: 아니, 너희가 아까 사실 우리를 거의 뭐 버리듯이 가길래 난 좀 서운했어.
2: 아니, 우리도 같이 안 갔어. 따로따로 갔어.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을 아예 버리더라고.
2: 나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회 같은 걸 살 수 있잖아. 아... 빨리 회를 떠서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빨리 갔지.
5: 저는...

0: 일단 그러면 2만 원부터 한번 까자. 2만 원부터.
1: 좋아요.
0: 와. 와, 오징어에 맞네.
2: 살아있어.
3: 그러니까 우리 오징어 봐봐, 여기 막 붙어
0: 오징어 해 조금 살짝 이게 마음 가는데. 야, 확실히 2만 원 다르네.
1: 다르네, 상당히 다르네.
3: 그럼.
1: 만 원은.
3: 얘는 봐봐,
0: 붓다리보다. 만 원인데 너무 많다.
1: 원래 만 원에 다 두 개씩 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름의 그 능력, 그리고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0: 와. 집안 잔치 하겠다.
1: 그러니까. 고구마 튀김, 새우 튀김, 여러 가지 오징어, 사이즈들, 오징어 튀김, 잔뜩.
3: 얘는 어디서 사기치고 왔네.
0: 그냥 우리 맨날 한 2만 6천 원만 주라. 뭘 뭐 한 끼 먹겠네.
3: 지금 너무 또 양심 없게 한 거 아니야?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튀김.
0: 자, 우리 튀김.
1: 네, 튀김. 오케이. 멍게?
0: 아, 멍게.
1: 짜잔.
3: 왜 그래?
1: 어떡해?
3: 뭐야, 그거?
1: 광어인가?
3: 아니야, 숭어야, 뭐야?
0: 그룹도 좋아하십니까?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4: 갑자기 물어보는 그런 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
1: 아니면은 제가 모두 다 아실 만한 노래 불러드릴게요.
0: 아, 모두 네, 알 만한 노래.
1: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믿어줄게요. 너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0: 남는 거 조금 없나?
5: 남는 거 아 줄 수 있지. 조금만 사인 한번 해주고 하면.
0: 아 사인.
1: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0: 버리는 거 조금만 이제 썰어주죠. 예.
1: 어머 세상에.
0: 돈 천 원 이제 남았는데 네. 네, 마지막 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천 원 가지고 될 게 아닌데. 큰일 났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한 요 정도 사왔다. 아, 자, 이게 좀 공유해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드릴게요.
0: 네, 앞접시 하나 주세요.
3: 야, 오징어에 근데 진짜 맛있다.
0: 와, 오징어 잘 샀다.
1: 식감이 최고다.
0: 아침부터 뭐 우리가 속초를 거의 이 정도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본 거 아닙니까?
6: 그럼요. 다 같이 오늘 속초에 와서 또 기분 좋게 놀아줘가지고 제가 너무 좋고 뿌듯하네요 사실. 속초 시장님도 아닌데 뭐 그래 속초 시장님 같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속초를 찾아주셔서.
1: 우리가 감사해요. 네 저희가 진짜 더 스트레스도 확 풀렸고
0: 조금 더 깊숙이 소심의 자세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예, 예.
0: 그래서 속초.
1: 아.
0: 뭐 너무 알아들었어.
1: 왜 나만 알아들었지?
0: 나 못 알아들었어.
6: 속까지 이제 쳐다보는
0: 아,
6: 초심으로 쳐다보는 속초.
1: 아, 속초에 네. 속이 접촉하는 도시.
0: 어? 어.
1: 속초.
0: 어. 저는 속초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갑자기요? 왜 말을 바꾸세요? 아, 또.
0: 오빠 속초 하려고. 속이 촉촉한 도시.
1: 아,
0: 속초. 예,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속초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1: 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했어요. 예뻐요.
3: 우와.
1: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된다. 근데 처음으로.
3: 이순신 장군.
7: 정답.
3: 천국.
7: 정답.
1: 대박. 멋있었어요.
3: 야 새끼야. 양상국 새끼야. 양상국 새끼야.
0: 이거 나
3: 흔들지 마!
0: 나 이거 나야 돼.
3: 나 진짜 무서워.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 장구는 가죽으로 된 타악기로 왼손으로는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채를 들고 친다고 해서 장고라고 부른다.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손꼽는 장구. 대부분의 국악곡에서 장구는 음악에 따라 정해진 장단을 연주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북편과 채편을 오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연주한다. 이를 본다면 장구를 사물놀이의 지휘자, 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서 상고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은 묵직한 음색에 강약의 대비가 돋보여 사물놀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0: 사물놀이에서 징은 장단의 첫박이나 중요한 위치를 짚어 장단의 단락을 매듭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깊고 풍부한 울림으로 음악의 속도와 흐름을 잡아주는 징.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전통 풍물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을 상쇠라고 부른다. 상쇠는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에게 신호를 주어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주 중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넘기는 가락을 연주하거나 꽹과리를 높이 들어 신호를 준다. 즉, 사물놀이의 우두머리는 꽹과리가 정답이다.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멋진 장단을 완성할 수 없다. 네 악기가 이뤄낸 환상적인 협연이다.
1: 신년 마저 내려온다. 신년 마저 내려올
2: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4: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1: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0: 지금 지킬 건 온열 질환 행동요령,
2: 수분,
0: 그늘, 휴식.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충북 충주시는 우리나라의 3대 악성 중 한 명인 우륵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문화도시 충주시는 국악 콘텐츠 허브 도시로서 국악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업의 하나로 지난 7월 25일 충주의 대표 공연 브랜드인 충주본색과 국립정동극장의 청년 전통 공연 예술 창작 인큐베이팅 사업인 청춘만발이 합동 무대를 열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정동극장과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통 공연 충주본색 청춘만발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온, 택견과 스트릿댄스를 접목한 트래블러 크루 등 충주를 대표하는 청년문화예술팀, 그리고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밴드, 조선팝의 창시자로 불리는 서도밴드 등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이 발굴한 젊은 국악그룹이 함께 출연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충주를 들썩이게 한 한여름 국악축제, 청춘의 열기가 넘쳤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통과 개성이 어우러진 젊은 국악의 향연. 국립정동극장과 문화도시 충주의 특별한 만남. 시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우리 시대의 국악축제. 지난 7월 25일 충주를 뜨겁게 달군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국립정동극장의 청년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과 충주의 문화예술 브랜드 충주본색이 뭉쳤는데요.
2: 충주본색은 문화도시 충주의 시리즈 사업 중에 하나이고 청춘만발은 국립정동극장의 10주년을 맞이한 청년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이번에 두 사업이 모여 충주의 국악인들을 함께 조명하고 전국에서 뛰어난 국악인들을 모아서 함께 공연을 꾸며보았습니다.
1: 공연이 열린 무대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였지만 연구가 끝난 후 6년 이상 방치됐다가 지금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2: 사실상 연구소라는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다 보니 들어왔을 때 좀 새로운 색다름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팔개 모양의 건물을 저희 연출관님과 함께 잡아서 마련하게 되었고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1: 이날 무대에는 국립정동극장의 청춘만발이 발굴한 아티스트들과 충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해 충주만의 색과 국악의 흥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울림에 재즈와 레게의 호흡을 더해 자유로운 무대를 선보인 H&M과 판소리 무브먼트 작심.

0: 2014년 충주에서 창단한 전국 최초의 택견 비보잉 팀 트래블러 크루는 전통 무예인 택견의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동작에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해 전통 무예의 멋을 알려왔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을 대표하는 비보잉 팀 트래블러 크루이고요.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잖아요. 택견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비보잉 브레이킹을 합쳐서 택견 비보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무용을 기반으로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전통춤의 세계를 넓혀가는 충주의 무용팀 미혼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첼리스트 김솔 다니엘과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뭉친 첼로 가야금은 2020년 청춘만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는데요. 첼로의 묵직한 울림과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이 어우러져 새로운 우리 음악을 들려줍니다.

0: 장구, 꽹과리 등 타악기만으로 다채로운 분위기를 그리는 여성 타악 앙상블 그루브 앤드.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박람회인 워맥스에서 공연하는 등 전 세계에서 우리 타악을 알리고 있습니다.
1: 타악기로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루브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그루브라는 뜻과 저희의 어떤 음악을 듣고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루브 앤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0: 가야금 트리오 헤이스트링은 25현 가야금이 지닌 폭넓은 선율에 실험적인 연주법으로 소리의 다양성을 확장해 왔는데요.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팀은 전통음악 고유의 가락에 현대적인 팝 음악을 결합한 조선팝의 창시자 서도밴드입니다. 서도밴드만의 감각으로 해석한 신명나는 뱃노래 강강술래가 충주의 밤을 뜨겁게 물들였습니다.

0: 우선은 국악을 가까이서 이렇게 가성비 좋게 접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게 좀 감사한 것 같고요. 그 다양함을 좀 고려해가지고 구성해 주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1: 오늘 이 행사를 보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충주에서 이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2: 충주에 울려 퍼진 젊은 국악의 선율. 국악이 선사하는 생기와 감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음악의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3: 네, 마지막에 서덕 밴드의 음악에 맞춰 강강술래를 하며 흥을 나누는 게 참 보기 좋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버려졌던 공간이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충주시가 건설회사에 기술연구소를 매입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는데요. 또 축제 현장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충주 본색 청춘만발처럼 지역의 공연 브랜드와 국립예술기관의 협업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봅니다. 자,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고 합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푸드, K-뷰티까지 한국의 문화와 일상,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문화가 가진 위대한 힘을 일찍이 예견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문화가 가진 힘을 알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인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극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공식 지정하고 김구 선생의 평화 사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는 김구 선생의 서사와 철학을 역동적인 음악으로 풀어낸 음악극을 준비했는데요. 중년 김구 역에는 배우 강신일이, 청년 김구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맡았고요. 윤봉길 역은 소리꾼 오단해가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4: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요.
5: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음악극으로 만나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보여주는 높은 문화의 힘.
4: 대한독립 만세! 야!
5: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인데요. 올해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된 해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뜻을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6: 김구 선생님의 인생이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어떤 보편적 가치 또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것들이 인정받아서 여태까지 만약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 투쟁사로 조명을 했다면 요번은 완전히 다르게 어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문화 강국,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 그런 것들을 소원하셨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음악극이라고 하겠습니다.
5: 청년 김구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4: 부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오.
5: 중년 김구 역은 배우 강신일이 맡아 시대별 김구의 삶과 고뇌를 그려냈습니다.
7: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독립투사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이고 김구 선생님을 연기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의 일생을 많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5: 2025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 소리꾼 정은혜가 해설자 역으로
8: 그 이름 윤봉길
5: 소리꾼 오단애가 윤봉길 의사 역으로 출연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9: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리
5: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는 국악관현악과 연극, 무용, 합창, 영상이 어우러진 대형 무대인데요. 총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함께 극의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10: 국악관현악 위에 뮤지컬 배우, 전극 배우, 또 판소리, 민요, 사물 등등 어린이 합창 다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것 위에 다 모아져서 또 다른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음악극은 동안농민혁명부터 독립운동, 광복 이후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차례로 그려냅니다.
8: 그 시작을 찾으려 시간을 거슬러 오르며

0: 18세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꿉니다.
1: 이제 나는 김창수가 아니다. 이제 나는 김구다. 아무리 짓밟혀 죽이려 해도 끝내 살아남아 이 나라의 앞날을 보리라.
0: 일제의 국권 침탈은 극심해져만 가고, 신민의 사건으로 옥고를 겪던 김구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스스로 백범이라 부르게 됩니다.

0: 미천하다는 백정의 백자하고 평범하다는 범부의 범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일반 백성들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1: 1931년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와 함께 대한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 환영이 계십시오.

0: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그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큰 길이 열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연기를 하면서 물론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의 저희가 있기까지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런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타국의 힘에 의한 해방, 이 무슨 날벼락인가?
2: 드디어 맞이한 광복,
1: 괴로움,
2: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세에도 그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꿈꿉니다.
1: 내가 원하는 나라는 힘으로 남을 누르는 나라가 아니고, 나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오.
2: 사물놀이, 합창, 무용이 결합한 마지막 무대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1: 그대들이여, 내가 보지 못한 그 나라를 그대들이 이루어 뿌리오. 나는 이제 이 나라가 문화로 빛나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소.
3: 우리의 독립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음악극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받아가셔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의 나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4: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꼭 문화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 인류 전체에 행복을 주는 문화 국가를 꿈꾼 선지자 김구의 철학.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발걸음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1: 내 소원은 끝난 것이 아니오. 내 소원, 이내 간절한 소원은 이제 그대들에게.
5: 네, 그동안 잘 몰랐던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고뇌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의 힘이 꽃필 수도 있었는데요. 독립은 평화를 향한 공동의 의지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무대에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시립 합창단 등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독창성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결합한 무대야말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바랐던 문화국가의 이상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정신, 그리고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도전이 만들어낸 이 뜻깊은 울림이 앞으로도 K컬처를 이끄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여름에 피는 꽃 중에 접시꽃이 있는데요. 길가에 핀 접시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인데요. 접시꽃 당신,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서정시의 거장, 도종환 시인.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최근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출간한 도종환 시인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6: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늘 마음 청안하시기를 바랍니다.
5: 네, 요즘에 뭐 강연으로 굉장히 바쁘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또 네. 산문집도 출간이 됐는데 최근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6: 지난해 연말에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시집을 냈고요.
5: 네.
6: 달포전에 상처와 결별하기라는 산문집을 내고요. 책 낸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도 있고요.
5: 네.
6: 또 뭐 문학상 심사 이런 거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요.
5: 네.
6: 5월에는 신경림 선생님 2주기가 되어서
5: 네.
6: 2주기 추모 행사를 하는 동안 신경림 학회를 창립했는데
5: 네, 네.
6: 그 신경림 시인의 그 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5: 네. 가난한 사랑 노래 농무로 잘 알려진 시인 신경림 시인이신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기에 학회도 회장을 맡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6: 제가 젊은 시절 문학 청년기에
5: 네.
6: 무명의 시인으로 지방 시인으로 시골에 살고 있을 때
5: 네.
6: 신경림 시인이 동인지에 발표한 시를 보고 전화를 하셔서
5: 네.
6: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출판사인 창비에서 시집을 내자고
5: 와.
6: 제안을 하셔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5: 네.
6: 그래서 저를 중앙문단으로 이끌어 주신 분, 저를 지방의 시골에 있는 문학 청년에서
5: 네.
6: 중앙의 시인으로 저를 끌어올려 주신 분이 신경림 시인이시라서 저는 제 시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5: 네.
6: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모든 문인단체가 다 힘을 합해서 문인장으로 모실 때
5: 네.
6: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한 인연이 있습니다.
5: 야. 그때 전화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6: 깜짝 놀랐죠.
5: 진짜?
6: 깜짝 놀랐죠. 정말 신경림 시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신 분이 무명 청년에게 전화해서
5: 네.
6: 시집 내자라고 한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기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5: 그때 동인지에 실렸던 시가 어떤 시였을까요?
6: 뭐 고듬이 마을에서라는 그 첫 시집의 제목이 된 시를 비롯한 청년기에 막 펄펄 끓는 그런 시들인데 그런 시들을
5: 네.
6: 눈여겨 보시고 시집을 내자고 제안하신 건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5: 아니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은 후에 여쭤보셨어요? 어떤
6: 뭐,
5: 대목에
6: 눈여겨볼
5: 네.
6: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5: 그렇군요.
6: 네.
5: 이야.
6: 고맙죠, 저는.
5: 진짜, 정말 사람의 인연이란 참 놀랍다는
6: 네.
5: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1977년부터 고향인 청주에서 교직 생활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1984년 동인지 분단 시대를 통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직 생활은 언제까지 하셨던 거예요?
6: 교직은
5: 77년부터
6: 20여 년 전에 2003년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왔으니까요.
5: 네, 꽤 오래 그래요.
6: 꽤 오래 했어요.
5: 30년 오래. 가까이 하신 거예요.
6: 17년 정도 했어요. 17년.
5: 17년 정도.
6: 그러니까 전체 27년 중에 10년은 또 해직 기간이라서.
5: 아, 네. 그러시군요.
6: 네. 예. 복잡하지요, 좀?
5: 네. 예. 정말 도종환 시인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 1986년 두 번째 시집이 접시꽃 당신이었고
6: 네.
5: 그 당시에 정말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큰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1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집 고요로 가야겠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또 5월에는 편운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많은 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상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신지도 궁금해요.
6: 상을 받기가 좀 민망하고 미안한 구석도 있어요. 상을 주던 사람에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상을
5: 네.
6: 받는 일이 생겼는데
5: 네네.
6: 편운 문학상 받으면서 사실은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요.
5: 네.
6: 제가 한 10여 년 정치권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5: 네.
6: 문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를 문학계에서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걸 상으로 이렇게 주는구나. 그래서 그게 기뻤어요. 전에는 시집을 내도 상을 주면 혹시 문학이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 주고 싶은 상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5: 네.
6: 이번에 5월에 상을 받으면서 문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문학계에서 문학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5: 네.
6: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 네.
6: 그 매우 기뻤습니다.
5: 이전에 받았던 그 상의 느낌과는 또 다른 예, 느낌을 그렇습니다. 받으셨을 네. 것 같고
6: 중간에 제가 국회 가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5: 그렇군요. 편은문학상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6: 조병화 선생님이 1991년부터 이 상을 제정하셔서 네. 시 쓰는 시인과 평론가 그 두 분야에 두 사람씩 이렇게 주기 시작하셔서 지금 25년 정도 되어서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상의 거의... 역사가 긴 오래된 그런 좋은 상입니다.
5: 네. 시집 제목이 고요로 가야겠다. 네. 딱 한번 들으면 귀에 이렇게 박힐 정도로 네,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요로 가야겠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 발 들이셨던 10년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심정이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고요로 가야겠다를 정하셨어요?
6: 하루하루가 소요의 연속이에요. 내일 놀라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깜짝 놀랄 일, 충격적인 일, 분노할 일, 흥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매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일상이 그렇잖아요.
5: 네네.
6: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질 때마다 똑같이 흥분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뭐 분노하면서 댓글을 쓰고 막 이렇게 참전을 시작하면 네.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고 우리 내면까지 소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좀 침착해지자.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또 사회 현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네. 사물을 보고 차분해지자. 그리고 생각하면서 좀 하루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며 살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네. 던진 언어가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내가 고요로 가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담았지만
5: 네.
6: 멈추자는 거죠. 이제 분노도 멈추고 집착도 멈추고 욕심도 내려놓고 좀 하던 일을 잠시 놓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음악이라도 듣고 시집이라도 좀 읽고
5: 네.
6: 또 뭐 할 수 있으면 아침에 명상이라도 해도 좋지만 안 되면 오후에 일을 하다가 잠시 눈이라도 감자. 그래서 고요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5: 네.
6: 또 고독이 하는 말을 좀 듣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5: 아, 정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숏폼에 중독이 돼 있고요.
6: 네. 예,
5: 하루에도 주식창을 열어보면서
6: 그렇죠.
5: 분노와 좌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6: 매일 그렇잖아요.
5: 매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도 주식창 또 열어봤거든요.
6: 네.
5: 고요로 가야겠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나와 마주하는 시간.
6: 몇 번씩. 예.
5: 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0: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 중에서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시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1: 지금 말씀드린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고요라는 시의 일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0: 네.
1: 고요.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오래 흘러온 강물이 있다. 고요는 그 불꽃을 따스하게 바꾸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온 두 손을 씻어준다. 촛불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아직도 내 안에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과 푸른 이파리처럼 출렁이는 것이 있다고도 일러준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물 한 잔을 건넨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생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다시 별빛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신께 판단을 넘기고 고요의 끝에 왜 두 손을 모으게 되는지 물어보게 한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0: 아, 뭔가 가슴이 징해지는, 예, 마지막 두 문장이 귀 전에 맴돕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아니,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시를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셨다면서요?
1: 그럼요.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할 때 제가 읽은 이한 편의 시에 두 행, 세 행도 따로 한 페이지에 놓으면 한 편의 시처럼 읽힐 수 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서 두세 행씩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게 책을 그렇게 편집하고 그 페이지가 끝나면 시 전체를 모아서 또 따로 한 페이지에 담고 이렇게 여덟 편을 좀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이 시집을 만들었어요. 반응이 좋아요.
0: 그럼 제가 일부러 아 천천히 음미해야지라고 하지
1: 많아도
0: 않더라도 편집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음미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겠군요.
1: 편집자가 이제 원고를 처음에 받아보고 난 뒤에 이 중에 몇 편은 정말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아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독자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아주 좋게 읽어주고 있어요.
0: 아, 지금 보신 분들 가운데 이제 고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낭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니 근데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또 책을 내셨어요. 이번에는 산문집. 올해 6월에 오랜만에 산문집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 책의 제목은 상처와
1: 그렇습니다.
0: 결별하기입니다. 상처는 보통 결별하기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어떤 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살면서 매일 상처받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상처받고,
0: 맞습니다.
1: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살거든요. 근데 보통 회복 그러면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회복이란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팠던 상태와 결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병 생긴 거거든요. 그 환경 때문에 내 몸이 아팠던 거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는데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또 아플 수 있어요.
0: 다시 상처를 받는 거예요.
1: 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결별하는 것이 회복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게 그게 회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됐어요.

0: 거기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그냥 얼른 회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결별해야지만 회복이구나
1: 그렇군요.
0: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1: 네.
0: 상처받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결별하고 진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는 말씀을
1: 네.
0: 이 책에 담았어요.
1: 그렇군요. 아니, 총 4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삶의 상처와 회복,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글을 한편한편 쓰실 때마다 회복하는 걸 느끼셨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시한편쓸 때마다, 산문 한편쓸 때마다 아팠던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게 시한편 쓰고 글한편 쓰는 것이
1: 네.
0: 나를 정신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구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그동안 나도 많이 아팠구나. 근데 아픈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분해지고, 그리고, 공명하는 언어, 남의 마음에 다가가서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만나는 그 과정이
1: 네.
0: 나에게는 회복이구나. 그러니까 글한편쓸 때마다 나는 한 번씩 회복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럼 이 책에는 60편의 글이 담겨 있으니까
0: 네.
1: 60번의 회복을 하실
0: 그렇습니다.
1: 셈이네요.
0: 네.
1: 어떤 독자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0: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1: 네.
0: 이런 독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분노하게 되고 막그 짜증이 나고 하고 이런 거 마음이 아픈 상태거든요.
1: 네.
0: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화나고 아프고 막 그냥 상승해서 그냥 추락으로 막
1: 그럼요.
0: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을 권하고 싶어요. 좀
1: 예.
0: 멀리 보자, 차분해지자,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이틀 전에 부부싸움한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네요. 아직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어서, 예, 꽁에 있었는데, 상처와 결별을 해야겠습니다. 예, 아이, 참.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죠? 네. 강연할 때 이제 팬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시인이 되길 꿈꾸는 그런 제자분들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해주시나요?
0: 확신하지 말고 질문해라. 질문하는 게 문학이다. 과학도 질문하면서 발전했고, 철학은 질문에서 출발을 했는데,
1: 네.
0: 시도 질문이다. 그리고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는 수상연설 제목이 소설은 질문이다. 이다. 그러니까 질문해라. 확신에서 가득 차 있지 말고 자꾸 읽고 사유하면 질문하게 된다. 끝없는 질문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소설가 한강이 말한 것처럼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해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1: 네.
0: 내가 이거 내 삶과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질문들을 끝까지 밀고 가라. 글 쓰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아니, 야.
0: 이거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 중에 나와요. 한강이.
1: 네.
0: 그래서 참 훌륭하죠. 연설문도 참 좋고요.
1: 네.
0: 우리에게,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그 후배지만
1: 네.
0: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소설은 질문이다. 나는 늘 시는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쓰는 글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작업이 맞다고만 생각하는데,
1: 네.
0: 확신하지 말아라. 확신하지 말고 그리고 질문해라.
1: 질문에서 시작되고
0: 네.
1: 질문의 끝에
0: 다다를
1: 작품이
0: 때
1: 있다.
0: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 날씨도 많이 무덥잖아요.
0: 네.
1: 올해 남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0: 하반기에는 시를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자는 제안이
1: 어머,
0: 출판사에서 들어왔어요.
1: 시를 만화로요?
0: 예, 네, 그래서 시를 어떻게 만화로 만드냐 그랬더니, 학생들, 초등학교, 종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게 우리가 쓰는 글이 너무 어렵대요.
1: 그렇죠. 굉장히 함축적이고, 네.
0: 압축과 생략과 상징과
1: 네.
0: 비유와 이런 걸 표현하니까 어려운데, 요거를 그림과 함께 좀 풀어서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그런 만화로 만들면서 그 안에 시를 좀 계속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는데요 라는 제안을 하더래요. 그래서
1: 네.
0: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웹툰으로 탄생이 되는 건가요?
0: 웹툰 작가가 와서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하여튼 연말쯤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네, 분노와 혐오가 많은 시대, 또 그로 인해 좌절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통해서 타인에게 받은 상처, 또 자기 스스로 준 상처와 결별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새살이 돋아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도종환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지난 7월 29일 세계유산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5건, 복합유산 1건 등 모두 25건이 새롭게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는데요. 기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서산과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을 포함하는 연속유산으로 확대 등재됐습니다. 이날 세계유산위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고유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로써 1995년 석굴암 불국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7건, 세계기록유산 20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유산 보존과 국제협력의 중심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요. 기후변화와 전쟁 등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은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미래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신년마전 내려올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한 배모도 무릎 꿇어 권마서

아.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6: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연못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연못의 모습이 모두 들어오지 않게 만든 월지는 보면 볼수록 신라인들의 신미안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화려했던 궁궐은 간데없고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것을 탄식해 조선시대 시인들이 불렀던 이름 안압지는 원래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의 월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궁 안의 못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1980년대 월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 파편이 발굴되면서 월지라고 불렀는데요. 월지는 문무왕 시절 세워진 별궁 안에 마련된 연못으로 당나라와 백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궁원지입니다. 연못 앞에는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는 동궁과 월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경치 아름다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군요. 신라 경순왕이

신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설화가 바로 처용입니다. 신라 한강왕 5년에 왕이 계음포 바닷가로 놀이를 떠났다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을 만나게 되고 처용은 왕을 도와 정사를 돌보게 되죠. 처용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처용의 아내를 흠모한 역신이 아내와 한방에 있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역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처용은 오히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물러나왔다는데요. 이에 감복한 역신은 처용에게 그의 그림만 보여도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답니다. 이후 사람들은 액을 물리치는 방편으로 처용 화상을 걸어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서영모의 기원은 신라에 있으나 고려와 조선조를 통하여 궁중 나래와 연례에 주로 선보였는데요. 처용 가면을 쓴 채 괴이하면서도 기계가 있고 거리낌 없이 춤을 추는 일종의 무극으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라의 도깨비 기화를 비롯해 도깨비 얼굴을 새겨놓은 방패 같은 유물들로 신라의 풍습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신라시대에는 이렇듯 도깨비 얼굴의 탈을 문에 걸어놓거나 문양을 그려 잡귀를 쫓으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영무 역시 신라의 이런 문화와 풍습에서 유래한 춤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신라시대의 향가인 초용가는 향찰을 이용해 기록되었는데요.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이용해 우리말을 적은 글자입니다. 삼국유사 권이 처용랑 망해사에 실려 전하는 팔구체 향가인 처용가는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신라 향가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삼국시대 무속신앙을 대변하며 향가 처용가로, 고려시대에는 궁중무용으로 이어져 발전되었고요. 조선시대 이후에는 귀신을 쫓기 위한 궁중날의 처용무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옛 선인들의 멋과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마련마련 내려올.
1: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0: 조선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결동별을 타고 오늘에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시간아 가지 마라. 가는 시간 어쩔 거나.
1: 나 미종. 조선에서 이곳으로 넘어온 지도 벌써 5년째. 처음엔 천지가 개벽한 한양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눈알이 핑글핑글 돌 정도로 아득하고 정신이 없었다네. 하지만 어느덧 이 바쁘고 바쁜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지. 뭐 다들 그런 날 있지 않은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에 치여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력감만 들고 그냥 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야겠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날만 있어. 그런 날이 있단 말이지. 배가 고프다.
0: 지친 하루 달래주는 맛난 음식.
1: 이럴 땐 말이야. 어?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나? 어? 이렇게 하루 일상에 지쳐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질 테니까. 아, 내가 오늘은 우리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네. 여기 어딘데? 오, 이쪽 어딘 것 같아. 따라와.
0: 한번 가보자!
1: 자, 어디 보자.
2: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내공이 보인다. 어서 단촐하자, 단촐하자. 어? 메뉴가 꼬리탕, 설렁탕, 꼬리찜, 딸랑맥이야. 메뉴가 단촐한 만큼 그만큼 모든 맛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뭘 먹지? 잠깐만. 사장님.
3: 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예.

0: 어?
1: 예, 네. 저요?
0: 아, 그럼요.
1: 저요? 저 팬이시라고요?
0: 저는 이렇게 때부터 팬이라니까.
1: 아.
0: 웃는 모습이 너무 좋고 아름다우시다니까. 진짜로.
1: 아이고,
0: 긍정적으로
1: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왜.
1: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내가 촬영도
0: 저 어렵게. 감사해요.
1: 아니, 여기 막 줄 서서 먹는 거 없어.
0: 그럼요. 아니, 네. 낮에는 웨이팅해요.
1: 네. 나 이런
2: 사람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1: 하나, 둘, 셋.
2: 예, 예.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아유, 예.
1: 그러면은, 저기, 네. 꼬리탕하고 꼬리찜,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꼬리탕하고 꼬리탕.
1: 봤어요? 봤냐고. 아, 지난주도 그렇고, 봤냐고요. 나름 음식점 가면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영웅까지 다니시나.
4: 감히 그 이름을 올리실 수 있어요.
1: 영까지만 할 줄 알아서. 혼날까봐. 나도 조심할 줄 안다고.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음식 딱 가면 어머님들이 그냥
4: 이게 이누님 때문이 아니라 이모 씨 때문에.
1: 아니 그 무슨 사온 사람 소리예요. 어차피 나랑 닮았으니까 이모나 미종이나 이모가 미종이 미종이 뭐 그런 거지. 다른 걸 그렇게 선을 딱 긋나.
5: 아이고 오실랍니다.
0: 아이고 어서 오세요.
5: 아,
1: 안 된다. 아, 저기 뭐야 그 음식 준비하시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육수는 이거 어떻게 내요?
0: 육수는 이제 이제 큰 깡통 어디 가서 그다 담가놨다가 아침에 씻어서 우리 아들이 3시만 나와요.
1: 아.
0: 핏물 다 빼서 여기다 삶아서 야. 이미 육수를 빼는 거 이거예요.
1: 아 요게?
0: 이거 많아요. 근데 냉장고 넣어놔서 이런 거.
1: 아 그렇구나.
0: 예. 이거 이제 끓여서 다시 끓여드려요.
1: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낮에 와서 줄 서서 드시는 거예요.
0: 웨이팅이 많다니까. 아. 네. 이거를 우리는 또 토막이 굵어 싫어.
1: 우와. 어쩜 이렇게 토막이 굵어?
0: 그래야 손님들이 이제 먹을 거 있지. 잘자르게 썰면은.
1: 그러니까요.
0: 네. 야. 이게 이제 썰만한 게 이거고, 자.
1: 아, 비교해야만 보이세요? 네. 야.
0: 이거 자셔보면 홀딱 갈아칠 거예요. 네.
1: 야.
0: 자, 하나 들고 네? 잡숴봐.
1: 들어봐도 돼요?
0: 원래 이게 자꾸 이렇게 뜯는 거야. 간장 하나 줘봐, 소스 빨리. 또 이러기는 처음이라 드셔보시오. 얼마나 맛있나. 아유, 놀래실 거야. 네. 처음 먹은 사람 다 아주 저기였다니까. 네.
1: 고마워.
0: 네. 어때요, 맛이?
1: 야, 기가 쫀득한데요, 그냥?
0: 기가 막히죠?
1: 아. 아니, 네. 콜라겐하고.
0: 그럼요.
1: 이거 고기 부분하고. 네.
0: 맛있어요.
1: 너무 잘 어우러졌어가지고.
0: 네. 그 고개 붙은 게 또 진짜예요. 콜라, 고거, 아니, 고거 다 뜯어, 요거.
1: 네, 그러니까.
0: 네.
1: 아유, 제가 이제 먹을 줄 알죠.
0: 네. 아주 잡수시 하시네, 우리.
1: 자.
0: 그 주방에서 이거 잡수시.
1: 좋은 것만 먹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먹어.
0: 아니, 나도 처음이야. 촬영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 너무나 저, 호감이 좋으시니까.
1: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갖고 떡상 나도 모르게 먹었네. 안 먹은 척하고.
0: 네.
1: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0: 네, 네. 나가시죠. 네.
6: 뽀얀 육수에 이것은 무엇이냐? 속꼬리가 아니고 소면이네? 육수에 소면을 잘 토렴하여 작은 그릇에 소복히 담아주고 비법 양념장으로 마무리! 국수는 무엇이요?
1: 와, 아니 이런 걸 주셨네? 왜? 어? 자, 탕 먹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부추 넣어서 요걸 이렇게 주신다네요. 어, 요거 국수. 국수인데 그냥 국수가 아니고 아까 육수에다가 이렇게 토렴한 국수. 아, 맛있겠다. 어, 김 나는 거 보십니까? 메인 식사 시작. 어, 네네. 어, 뭐야? 벌써 나왔어. 빨리 먹어야지. 어, 감사합니다. 난 지금 사우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와, 야 이건 이거를 그냥 식전에 그냥 주시긴 너무 아까운데? 와 이거 얘는 해먹고 싶은데? 양념이 어우 정말 간단해. 너무 맛있어. 이거 그냥 한 그릇 뚝딱이에요.

0: 국수는 간장 비빔, 고추 간장 비빔국수로 입을 싹 가졌고요. 꼬리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것이 점심시간만 되면 정원이 북새통인 한양의 내노라하는 속꼬리탕이올시다. 새벽부터 잘 손질한 꼬리뼈와 박치뼈로 북삶은 비법 육수에 하나하나 손으로 기름을 제거한 귀한 속꼬리와 함께 함께 뚝배기에서 푹 끓여내면 쫄깃한 속꼬리와 담백하고 깊은 국물이 일품인 속꼬리탕 완성이요.
2: 야, 도대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깊이 우려냈는지 맑고 깨끗한 맛 뒤에 꼬리 육수의 그 깊은 맛이 나네. 쭉 삼키고 마지막에 혀끝으로 탁 치고 들어옵니다. 야, 이 육수의 깊은 맛이. 국물이 그냥 맑아. 근데 뭘 잔뜩 집어넣은 것처럼 오묘한 여러 가지 맛이 꼬리를 고운 거다 보니까 뼈, 연골, 고기가 다 들어간 거잖아. 어? 그러니까는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와. 그래서 그런가 아주 맑은 국물인데도 입안을 타격하는 느낌이 아호, 이래도 안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야, 잠깐만 뼈를 먹어봐야겠지. 와,
3: 이거
2: 이야, 잠깐만. 와, 이거를 잠깐만, 와, 이거는 그냥 들고 먹어야겠는데? 아무래도 탕에 들어간 꼬리이기 때문에 찜보다는 아마도 조금은 좀 더 슴슴한 맛이지 않을까. 근데 간장 양념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얘만 뜯어. 야, 이거 막 그냥 크게 뜯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살짝 그냥 쪽 발라. 와, 살밥 보이십니까? 맛도 맛인데 양도 너무 마음에 들어. 왜 맛있긴 맛있는데 별로 뜯을 거 없으면 그렇잖아요. 아쉽잖아. 국물은 맛있구나.
1: 맛있구나.
2: 내 왕좌에 있을 때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맛을 2년 내에 와서 맛보다니. 오늘 하루에 스트레스와 노고가 싹 풀리는구나. 야, 이거 진짜 스트레스 해소 힐링 메뉴네. 아, 뜯을 것도 많고. 이거를 젓가락으로 들고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뼈는 들고 뜯어야지. 어, 그래요? 나만 다 먹는 거야? 아이고, 하나 더 남았다. 오케이. 아, 야. 아, 왠지 젓가락으로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너 안 돼, 이거.

0: 아우 여기 손가락은 뜨겁다. 아 뜨.
1: 아 뜨.
2: 이제 오기 전에 설명에서 좀 봤었는데 고기를 먹기 전에 뜨거운 걸 좀 꺼내놔서 식힌 다음에 먹어야 하는
0: 거예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역대 임금 중에 내가 뜨거운 거 제일 잘 만질 거야. 손가락 엄청 뜨거워. 근데 맛있다. 야, 아 이제 국물만 남았네. 야, 아, 이 국물 싸가고 싶다. 어, 예예예, 감사합니다.
3: 오, 예,
0: 감사합니다.
4: 사장님의 일품 솜씨.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이어지는 속꼬리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성껏 하나하나 손질한 속꼬리를 핏밥 육수에 3시간 동안 푹 삶아주고 살짝 데친 파도 함께하면 아주 맛이 좋으니 잊지 마시오. 야들야들 잘 익은 속꼬리를 데친 파 위에 예쁘게 올려주면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손이 한번 가면 멈출 수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함이 함께하고 퇴근길 직장인들 발길을 붙잡는다는 마성의 속꼬리찜!
0: 오. 이야, 아, 잠깐만. 아까 탕에 들어있었던 건 비교가 안 되네. 우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떡하. 우와. 우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아우, 뜨거워. 우와. 저 우아하게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겠다. 젓가락으로. 뚝 떨어져. 와, 양념도 찍어서 한번 우아하게 먹어볼까? 요거는 탕보다 드실 때 뭔가 조금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맛이 꼬리찜 맛이 조금 더 깊어요. 야, 이거 뭐 꼬리뽀이가 하니까는 뭐 들고 막 뜯고 막 이렇게 뜯을 줄 아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떨어져. 야, 육질은 엄청 쫄깃쫄깃한데 붙어있는데 지방층하고 젤라틴을 딱 있어서 우와. 아. 그냥 떡 떨어졌네?
5: 우와,
6: 맛있겠구나.
0: 참 저거 비빔국수요. 네. 그 리필 되죠? 네. 그거 하나만 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국수에다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 오기 전에 빨리 작업해놔야지. 뼈는 띄고. 거의 장인정신 같지 않나?
7: 국수보다 고기가 많을 거야.
0: 국수 반 고기 반. 와, 예, 예.
8: 무한 리필이에요. 10개까지 있어, 우리가.
0: 국수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먹어.
8: 잘 그러게.
0: 네.
8: 박수지
0: 아이고. 네. 아, 감사합니다. 오. 초꼬리 비빔국수. 국내 최초 미모표. 드셔보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드셔보시는데. 먹어보겠습니다.
7: 부추 안 드시면.
0: 아, 여기 부추까지 넣으면 부추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왜냐면 일부러 고기를 넣는데 부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고기 맛을 못 보잖아요. 아, 말이 많아. 난 먹는데.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그렇죠. 그냥 속꼬리만 해도 맛있는데. 이야.
1: 오, 어떡할 거야. 와. 그 속꼬리 살과 면이 서로 만나서 쌀쌀 춤을 추는구나.
0: 아, 좋은데요? 아, 아, 좋아요. 야, 그 와중에도 이 속꼬리에 제가 쫄깃함하고 고기 육수의 상큼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야. 아, 근데 이거 별미인데? 양념장이 보시면은 양념장 자체의 맛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양념장의 양을 정말 적절하게 조절했어요. 그래서 면 자체가 갖고 있는 육수의 깊은 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양념장을 살짝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양념장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까 흩어지면서도 톡톡 쏘는 맛. 조화가 좋다. 아, 양념과 속꼬리와 면과 부추의 맛이 아주 조화롭구나.
5: 얼쑤?
0: 참으로 훌륭하구나. 꼬리찜 참으로 천하일미롭다. 잊지 마십시오. 꼬리찜살을 잘 받아내서 함께 주는 서비스 비빔국수랑 함께 비벼서 드셔보십시오. 알았죠?
4: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맛있으시오?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위한 한상 찾아 나선다고 하시더니 아이고, 원 임금님은 원없이 드시는구려. 단짠단짠한 비빔국수에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꼬리찜이 맛났더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야말로 신비의 명요리구나.
0: 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아, 동의보감에서는 속꼬리가 정을 보호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며 골수를 보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로부터 대표적인 보양식이라고 했죠. 오늘날의 속꼬리는 양질의 단백질과 미량 원소가 풍부해서 소화흡수와 용이하고 기력 회복과 자양 강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슘이 풍부해서 성장을 촉진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아, 아까 내가 저 그 이거 먹으면서 막 입에 쭉쭉 달라붙는다고 하지 않았었나? 어, 그게 바로 콜라겐 성분인데 이게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적이지. 왔다예요, 왔다. 아, 워낙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이다 보니 속꼬리는 특히 산후조리에도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회복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네. 아, 하지만 모든 음식은 합이 있는 법. 좀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또 너무 과하게 드지 마시고 적당한 양,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이종의 동의보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 국회의 구원은 신전인가요? 뭘
0: 드시나요? 아, 그 얘기 들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로 된장찌개 아닌 김치찌개. 근데 그게 엄마표.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바뀌었죠. 아내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그 음식. 엄마 손맛. 예. 그거를 다시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긴 한데 가장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막 연기 생활하고 막 이럴 때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고기 뚝딱 하고 나면 뭔가 풀린 것 같고 뭔가 해소된 것 같고 근데 나한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니까 아, 그런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꼬리찜을 먹고 나니까 오늘 하루 뭐

뭔가 일상에 찌들고 뭔가 좀 지치고 그런 현대인들에게 아 꼬리찜 아니면 꼬리탕 한 그릇 뚝딱 하면은 보탬이 돼주고 기력을 주고 아,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근데 저 역시도 그러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동네 분들은 참 좋으시겠다. 요 동네를 전철로 왕래하실

노포가 있다? 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의도, 선의도 여기입니다 하면 탁 내려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오답 같지 않습니까? 예?
1: 제대로 항상 차려뽑았다. 맛있구나.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민동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3: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3: 식품의약품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너만 성깔 있고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여. 앞으로는 나도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거여. 인자 나도 너 참아줄 이유가 없음께.
1: 안 참으면 니까짓 게 못 잘 건데.
0: 온실 속 화초로 귀하게 커서 그런지 요만한 일도 못 참는 게 참말로 가관이네. 음리한테 야단 맞은 것 좀 들켰다고 이 난리를 치고.
1: 넌 당연히 내 기분을 모르겠지. 하나뿐인 엄마한테 부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네가 어떻게 알겠어?
0: 인간이 해라. 뭔 마음고생은 지 혼자 다 한 건 맨치로 유세는 네가 유명하고 잘난 언니 든 덕에 지금까지 덕을 봤으면 봤지 손해본 게 뭐가 있는디.
1: 지금 내 실력은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내 배경 때문이 아니라.
0: 아야,
1: 내가 엄마 덕 봤단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가 알아?
0: 이랑 게 네가 호강에 초쳐서 오강에 똥 싸는 소리를 한단 거여. 너 국국단에 있는 애기들 중 상당수가 돈이 부족해갖고 백가대에서 용돈벌이를 한디 너는 한 번이라도 그런 걱정 해본 적 있냐? 이미 출발점부터가 다른디 지금 네가 가진 실력이 순전히 네 노력으로만 얻은 거라고 생색내는 거려? 됐다. 싸워서 뭐 얻었냐?
1: 너 오늘 본 거 남들한테 말하면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0: 나 그 정도로 네 일에 관심 없어야.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음께 서로 관심 끄고 살자고.

0: 아까 인사분들이 너 좋게 본 모양이야. 투자도 더 해주시기로 했어. 무대도 좀 더 화려하게 꾸미고 밴드도 잘하는 사람들 불러서 대대적으로 큰 규모의 무대를 만들 거야.
1: 아, 잘 나왔습니다.
2: 잘 나왔습니다.
3: 오늘 공연한테 왔어.
2: 감사합니다. 우리 영인이가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소프라노예요. 정말 공연 보시러 가니 더 이뻐 죽겠어요. 오늘 나 너무 자랑이 과한가요?
4: 괜찮아요, 괜찮아. 맞는 말이고.
2: 감사합니다.
0: 네.
5: 저 왔는디요.
0: 어? 정연아.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5: 아니, 사전 인터뷰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춰 오라고.
0: 아, 그게 오늘이었나? 아, 난 내일이라고 날짜를 착각하고 있었네. 뭐 얼른 와서 앉아.
5: 응? 근데 무슨 그러고 꼼... 아니, 감추요? 응? 사람 궁금하게.
0: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아, 안 그래도 구성 작가도 금방 오기로 했는데. 아, 과자 먹을래? 저번에 미국에서 왔다는 귀한 양과자를 선물 받았는데

먹어봐. 이거 암시장에서도 못 구하는 거랜다.

0: 왜 우리 어머니 사진이 여기 있다요?
1: 아이고, 저번에 너네 고향 내려가서 자료화면 좀 찍어오겠다고 했잖아. 그때 겸사겸사 찍은 거야.
0: 시방, 그것도 해명이라고. 그때 분명히 풍경 사진만 몇 장 찍었다고 안 했어. 이것은 순 우리 언니 사진뿐인데, 아, 풍경 사진이 어딨어? 말하란께요? 우리 언니 사진을 뭐든지 찍었어.
1: 그래, 뭐 너도 언젠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너의 어머니야, 최공선.
0: 예전에 소리를 했었던 얘긴 들었니?
1: 너의 어머니는 그냥 소리꾼이 아니었어.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난다 긴다는 명창들을 다 제치고 판소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소녀 명창 최공선. 그게 너의 어머니야. 그날 나도 너의 어머니가 소리하는 거 봤었어. 정말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난 순간이었지. 그런 광경은 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어.
0: 네, 다방사 저를 만났다 이건가요?
1: 처음에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네 목소리가 영락없는 채공산이었거든.
0: 그러면 저한테 접근하신 것도 처음부터 제가 채공선 딸인 것을 알고 그런 거였네요.
1: 맞아.
0: 그랬으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또 뭐야, 저를 숨기고. 혹시 국극단에다가 나 다방서 일한다고 알린 사람이 피디님이요? 피디님이냐고 물었어!
1: 그래, 맞아.
0: 순 사기꾼이었구만. 아, 이라고 나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왜? 내 재능에 투자를 하겠다고?
1: 너 재능 있어. 키워주겠다고 한 말도 사실이고. 들어봐, 내가 계획이 있어. 우선 널 방송에 내보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사실은 네가 최공선 딸이라고 기자들한테 흘릴 거야. 그럼 그때 네 어머니가 딱 방송에 출연해서 그 전설 속의 추월만정을 부르면 되는 거야.
0: 아, 나는 우리 언니를 불러낼 미끼다 이건가 본디. 그것이 계획대로 될 것 같소. 텔레비전? 그만 때려칠라요!
1: 여기서 때려치면 방송국에 위약금 무는 건 알고 있어? 네가 저번에 날인한 계약서 거기에 그런 항목이 있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방송국에게 위약금을 문다.
0: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1: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읽었어야지. 위약금 물 자신 없으면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 불러.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였잖아.

0: 이 음반 찾는 사람 오랜만에 보네. 젊은 사람인데 채공선을 알아요?
1: 유명했습니까?
0: 유명했다 뿐이겠어요.

0: 요. 이 음반이 10만 장 넘게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최공선 하면 추월 만정. 다들 최공선이 부르는 추월 만정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난리였으니까요.
1: 이것 좀 시방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추월!

0: 안정하여 산호
1: 네가 갈라는 그 길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질러 소리에 다 바쳤는데 남는 것은 한 줌 죄밖에 없지.

0: 맞아. 노래도 춤도 우리가 훨씬 낫다. 아?
1: 우리가 저런 수준으로 공연했으면 단장님 당장 다 내쫓는다고 했을걸.
2: 그걸 지금 윤기라고 하는 거니?
0: 뭐라고? 윤기야, 또 해봐, 또 해봐.
3: 왜?
2: 아니야.

0: 친구들 만난 거야? 너는 대본 안 봐?
1: 보나 안 보나 뻔하잖아. 비슷비슷한 줄거리, 이름만 달라서지 똑같은 캐릭터. 오디션 봐도 기껏 가닥기나 조연들 얼굴이나 달라졌지. 남자 주인공은 나, 여자 주인공은 너.
0: 그럼 너랑 나 말고 주인공 맡을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너 요새 이상하다, 진짜?
1: 혜랑아, 나 국극 그만둘까?
0: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1: 한번 해본 소리야. 내가 널 두고 어디 가?

0: 나 도망갈지 모르게 지키고 있었어?
1: 위약금이 무섭긴 했나 보네.
0: 위약금 때문도 우리 엄니 때문도 아니오. 이 무대는 내 무대여라. 내 무대 서기 전까지는 어디로 도망갈 생각 없음께요.
2: 자, 밴드 준비됐죠? 야, 전시팀! 저거 제대로 된 거야? 자, 들어갑니다!
3: 카메라를 피아노에서 쭉.
4: 강철리의 아름다운 누군가.

0: 되셨습니다.
1: 우리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씩 나눠갖자.
2: 맹세? 무엇을?
1: 우리 우정 변치 않기로.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같이 굿굿하기로.
3: 정연아, 이번엔 리허설이니까 편하게 하면 돼. 대신 이따 생방송 때는 실수해도 무조건 끝까지 고.
4: 자, 리허설 알았지? 찍습니다. 셋, 둘, 하나, 큐!

0: 잘하네요. 오늘 무대 잘 되면 다 패트리샤 덕입니다.
1: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긴 한데.
0: 근데 왜요?
1: 정년이 진짜 모습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서요.
0: 저 정도만 해줘도 정말.

0: 2016년
1: 컷! 컷! 컷!
2: 정연아, 너 여가수야. 무대 위에선 요염하고 고혹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 잊었어?
0: 근데 그 2절은 남자가 답하는 가사인데요.
2: 야, 이거 국극이 아니야. 남자 연기하겠다고 쓸데없이 목소리를 굵게 만들 필요 없어. 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몸동작 넣을 거면 1절에서처럼 살짝살짝 힘만 흔들고 어깨만 움직여. 국극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괜히 큰 동작 넣지 말고. 아니, 보는 사람이 알간장 놓게 하는 그런 법 몰라?
0: 술자리에서 웃음 팔고 산에 올리던 기생처럼요. 나가 기생이요.
2: 이게 아주 삐딱하게 나오네. 야, 윤정년, 너 예전에 메란 국극단 있을 때처럼 자존심 세울 생각 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부르라면 부르고 웃으라면 웃고 그럼 되는 거야.
0: 그럼 나 그쪽 꼭두각시요? 내 무대 내 맘대로 못하는 거면 그만 때려칠라요!
1: 야!
3: 제가 따라갈게요.

0: 정연아.
1: 지도 할 만큼 했어라. 이라고 손발 꽁꽁 붙여갖고 꼭두각시처럼 서는 무대가 뭘 의미가 있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인형을 무대에 세워도 될 일이지.
0: 그럼 약속은 어때?

0: 저거
1: 약속이요? 박 PD는 처음부터 절 속였는디 저만 계약서에 묶여갖고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이요.
0: 계약서 얘기가 아니야. 네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건 너를 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야. 네가 기분 좋다고 부르고 나쁘다고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야. 박 PD는 잊어. 지금 이 무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네 거야. 내가 전에 말했었지. 너만의 색깔로 노래를 부르라고. 네 무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나한테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그것만 생각해.

진짜 이쁘다.

0: 전원 카메라 다시 얼굴.
1: 아, 좋아.
2: 브라보, 브라보.
1: 뭐야? 저 왜 저래?

0: 뭐야, 산마슴처럼.
1: 근데 재밌다. 윤정일 연기랑 노래가사가 잘 어울려서 좋은데?
0: 좋긴 뭐가 좋아. 그가 유행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2: 결국 사고를 치네요.
3: 이거 뭐야? 방송 사고 아니야? 생방송이라서 끊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친구 지금 마음대로 날뛰고 있잖아! 어?
4: 죄송합니다. 신인이라 아직 방송이 뭔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3: 아니, 기대하라더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 이 아줌마 어떻게 좀 해!

0: 지금까지 윤정년 양의 목포의 청춘이었습니다. 윤 양은 목포에서 올라온 지금 금년 19세 아리따운 처녀로서
1: 이제 그만 끄자.
0: 보시다시피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 재밌다. 텔레비전이 이렇게 재밌었네.
2: 야 윤정년 잘하는데? 다음번에 또 방송이 나오겠지?
3: 윤정년 다시.

0: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1: 왜요?
0: 2절을 지 마음대로 불렀잖아. 방송국에서 윤정연한테 요구하는 이미지는 저런 게 아니었을 텐데.
1: 그럼 또 쫓겨나는 거예요?
0: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데는 위약금도 있을 거야. 자, 이제 정리해. 연습해야지, 연습.
1: 네.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던 가수로서의 무대는 결국 할 수 없었어요.
2: 아니, 미안해하지 마. 난 최고의 무대를 봤어.
1: 정말이요?
2: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했으면 그런 무대는 나오지 않았겠지. 그 무대는 오직 윤정연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어.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해도 돼.
1: 그때 선생님 말씀 뭔지 알겠어요. 저도 이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라고요. 윤정연은 윤정연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2: 그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은 하지 마. 멋진 무대 보여줘서 고맙다. 넌 내가 본 가수들 중에 넘버원이었어.

0: 그럼 정년이가 너 대신 잠깐 다방에서 일을 한 거란 말이지?
1: 네.
0: 널 감싸주겠다고 끝까지 말 안 한 거고?
1: 네. 쫓겨나야 하는 건 저였어요, 단장님. 어떤 벌을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정년이는 다시 받아주세요.
0: 다방에서 일을 한 이유가 뭐니?
1: 저희 언니가 폐병을 앓고 있어요. 약값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0: 알았다. 나가봐.

0: 제가 왜 정년이를 우리 국단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남들은 저더러 정점에 선 국극 배우라고 뭐가 부족하냐고 하겠지만 사실 저 많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정해진 레퍼토리의 공연들, 비슷한 성격의 역할, 지난번과 다를 게 없는 연기. 더구나 저한테 라이벌이 될 만한 상대도 없다 보니 아무 자극이 될 만한 것도 없었고요. 정년이 노래 부르는 거 봤을 때 이해라면 언젠가 저한테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제 위치를 위협할 거라고요.
1: 그렇게 해서 너한테 자극이 될 만한 걸 찾고 있었니?
0: 저만큼이나 이 국극단도 정년이 같은 아이가 필요하잖아요. 정년이처럼 새로운 재능을 끊임없이 수혈하지 않으면 다들 안주할 거고 점점 고인물처럼 썩어갈 거예요. 이건 저보다 단장님이 절박하게 더 느끼고 계시죠.
2: 야, 윤정년! 너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거야? 날 믿고 투자한 분들도 그렇고 방송국에서도 나 완전 묵사발이 될 텐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너
3: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어.
2: 뭐?
3: 애초에 약속한 것이 그거 아니었어? 내 실력껏 무대에서

0: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래서 내 실력껏 한바탕 놀았는디 의지 잘못됐소.
1: 이게 진짜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다 필요 없고 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노래 불러.
0: 그러고는 못 하겠는디요.
1: 그럼 네 어머니를 방송에 출연시키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물어내든가.
2: 그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3: 단장님,
1: 당신이 여기 왜 왔어?
2: 여기에 우리 국극단 연구생이 있다길래 데리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얘 어머니 최공선은 내가 잘 아는데 이런 데 나와서 소리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위약금을 내고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네가 주란이 대신 잠깐 다방에서 일했던 거라고 얘기 들었다. 아직도 국극이 하고 싶니?
0: 예,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2: 네가 국극단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건 내 오해였으니 다시 널 받아주마. 하지만 다방에 드나들면서 노래를 판 것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된다.
0: 뭔 벌이든 달게 받겠구마이라. 저 혹시 단장님도 처음에 절 받아주신 게 저희 엄니 때문이었습니까?
2: 그걸 왜 물어보니?
0: 저는 제 엄니가 겁나 유명한 소리꾼인 것을 얼마 전에 알았는디 제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진즉부터 제 엄니를 떠올렸다고 한게요.
2: 네 어머니가 최공선인 걸 알았니?
0: 예. 저도 몰랐던 엄니 그늘 속에 있었다고 생각한 게 속이 쪼까까 까보여.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도 엄니한테 비교당하는 거 아닐까 싶어갖고요.
2: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넌 너야. 쓸데없이 네 어머니 허상이랑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내가 처음에 널 왜 받아줬는진 중요하지가 않아. 기회를 잡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단 하나. 도중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네 갈 길을 가라는 거다.

0: 이렇게 기쁜 날
1: 재상께 춤을 잠깐 보였대.
2: 잠깐 윤수가 그 목련에게 다가갈 때 조금 더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3: 나도 괜찮아.
4: 아들아! 나왔다!
5: 정연아!
6: 정연아!
5: 너 어떻게 온 거야? 단장님이 다시 받아주신 거야?
4: 너 네가 다 말했다면서 너는 네가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거를 단장님한테 덜컥 말해버리냐.
5: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 미안해 정연아.
4: 또 울라고? 우리 주란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만 오살나게 해불고 덕분에 단장님이 용서해 주셔버렸어.
5: 진짜? 그럼 전처럼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거야?
4: 아 그런답게!
7: 방송물 좀 먹더니 얼굴이 다 환해졌네?
8: 더 예뻐졌다 야.

0: 너 방송 나온 거 다 같이 봤어. 노래 그렇게 부르는 거 어디서 배운 거야? 나 너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1: 너 죽었냐?
0: 응. 비켜봐, 비켜봐.
1: 좀 비켜봐, 비켜봐.
0: 그게 뭐냐? 유행가는 간드러지고 예쁘게 불러야 하는데 선모습처럼 구두까지 벗고 눈 버릴 뻔했네.
1: 그래도 보기는 다 봤는갑네.
0: 잖아. 야, 애들이 다 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본 거야.
1: 나 가고 시비 걸 사람 사라진 게 심심했냐 안 했냐? 나 다시 올게. 반갑지?
0: 아니, 니? 세상 조용하고 얼마나 좋았는데.
1: 방금 아닌디라고 했냐?
2: 아닌디요?
3: 아닌디 말이죠.
1: 아따, 우리 초롱이 하시네. 내가 상당히 보호 잡았구만.
0: 아닌데 나도 보호 잡았어.
1: 보호 잡았다.
0: 아, 무서워. 니들 뭐하고

0: 근데 우리 일하고 찍어도 되는 거요? 이 사진 찍는 게 한두 분이 아닐 것인데.
1: 이런 날 사진 찍지 언제 찍냐? 무려 네 첫 번째 음반을 녹음한 날이잖아. 오늘 같은 날 사진을 찍어서 후대에 길이길이 남겨야지.
0: 아따, 뭐 후대씩이나 필요 없어야. 난 네랑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니까.
2: 자, 찍습니다. 앉아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3: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너와의 인연은 예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딸을 내 손으로 두 번이나 받아주다니.

0: 야,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우리 은미가 옛날에 유명했던 명창이라 하더라. 나도 이미 놈들이랑 출발점이 달랐더라고. 너처럼 유명한 언니를 두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나가 막상 겪어본 게 그게 아니더라고. 갑자기 나가 작게 느껴지고 비참하고 그러더라. 그래갖고 저때 너한테 뭐 모르고 얘기한 거 그거 사과
1: 따위 안 해도 돼. 이미 지나간 얘기 하나하나 되짚는 거딱 질색이야.
0: 말 자르는 버릇은 예전하네.

0: 바깥 세상 경험 잘 해보고 왔습니다.
1: 해보니까 어때?
0: 카메라

0: 것보다는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더 재밌던디요. 단장님이 절 용서해 주셔갖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으라.
1: 단장님은 어차피 널 다시 받아주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야.
0: 에?
1: 아무튼 잘 돌아왔어. 근데 너 어디 가던 길 아니야?
0: 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 선배 전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오가면 함도 안 볼 때 살짝 내려놔. 누가 오면 내가 알려주려게.
3: 괜찮아, 나 너랑 같이 볼 서니까 안 힘들어.
4: 내려놔.
5: 단장님이 내리신 벌이야. 윤정년, 너는 오디션 끝날 때까지 연습실 청소, 설거지, 빨래를 한다. 홍주란, 너는 변소랑 숙소 청소하고, 둘 다 일 다 하기 전에는 수업 들어오지 말란 단장님 엄명이시다.
3: 네.
5: 잘했다.
0: 에?
5: 친구 감싸주려고 끝까지 입 다문 거 말이야. 잘했다고.

0: 철컥 들이치고 폭에서 낭낭이 비켜 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하다. 폭풍은 지동치듯 불어 동풍의 굳은 띠가 퍼붓는 이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1: 계속 힘 빼고 부를 거야? 다시.
0: 위에 간다.
2: 아, 정연아.
3: 고맙다.
2: 지금 끝난 거야?
3: 아이, 벌 받는 거는 괜찮니? 나 보나마나 오디션은 떨어지겠어.
2: 왜 떨어진다는 건데?
4: 나 하루 끼지 일만 하고 수업도 못 들어가요.
1: 수업에 참석 못해도 개인 연습을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번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핑계부터 만들어두는 거네.
5: 뭐요?
1: 그런 나약한 마음가짐으로는 해봤자 떨어질 거야.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디션을 보지 마.
5: 좌우당한 저놈의 가시나하고는 말을 섞을 수가 없구만. 어메.
4: 아니 근데 시방 나보고 열심히 안 한다고 승질낸 거야?

0: 어머, 지키, 지키. 아니야, 저라. 낭랑해.
1: 배달력이야.
2: 동연아.
3: 응.

0: 너 저녁도 못 먹었잖아.
1: 호미, 역시 다 생각해 주는 것은 주란이 너밖에 없으야.
0: 아직도 할거 많이 남았어?
2: 콩나물 싹다 다듬고 그 소품 타고 정리해야 돼. 그것까지는 해놔야 내일 아침에 오디션을 볼 수가 있어.
1: 너는?
0: 난 다림질만 하면 돼. 끝나고 나면 창고 정리 내가 도와줄게.
2: 됐어. 그 너도 오디션 볼 거라면서. 일 끝나면 빨리 네 연습부터 해.
0: 너는?
2: 괜찮아. 그 오늘 밤 꼼짝 때문에 시간 맞춰 갈수 있을 것이야.
0: 그니까 내가 도와주면 더 빨리 끝나고
2: 아,
0: 좋잖아.
2: 넌네 연습이나 하란께. 내말안 듣고 그 연치 오면 나 진짜 화낸다. 알았어?
0: 알았어.
3: 신나느다. 힘내보자.

0: 지금부터 자명고 오디션을 시작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극본을 쓰신 권영섭 선생님, 안무를 맡아주실 조수연 선생님, 그리고 고수 이용근 선생님이 참석하실 거다. 호명하는 한 사람씩 들어와서 오디션을 보도록.
1: 네.

0: 어떤 배역을 연기할 거니?
1: 고미걸입니다.
2: 호동왕자가 아니고 가닥길을 하겠다고?
1: 네.
2: 그래, 해봐라.
3: 화영석 고미걸로 오디션 보겠대. 아니, 가닥길로 본다고? 호동왕자로 안 보고?
1: 호동왕자는 어차피 안 될 거 뻔하니까 가닥길로 보나 보네.
3: 가닥길은 쉽냐? 가닥길 전문 도인 선배를 놔두고 허영세를 뽑을 리가 없는데.
4: 호동과 복련이 혼인을 약속해? 아니 된다, 아니 돼. 고구려와 낙랑은 앙숙이어야 하거늘. 둘이 티격태격 싸워서 힘이 빠져야 우리 대한나라가 꿀꺽 집어삼키지 않겠는가? 이러다 화친이라도 하면 큰일. 애를 어찌하면 좋을꼬?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그스라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2: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4: 가련한 구슬아기, 의협은 구슬아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았더냐?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5: 역시 가닥기 전문답네.
6: 이 역할 계속 해왔잖아.
4: 네.
7: 윤정연은?
3: 아직 소품창고 가서 정리하고 온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잠들었나?

0: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서 정년이 불러와야지.
1: 야, 다음은 홍수라니.
0: 어떡하지? 필순아, 미안한데 소품창고 가서 정년이 좀 불러와주라.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돼서.
2: 야, 나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
0: 그렇지.
1: 홍주라니, 안 들어갈 거냐?
0: 저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얼른 가서 정년이 좀...
2: 넌 들어가. 윤정년 내가 가서 찾아올게.
0: 고마워, 영서야.
1: 뭐더냐?

0: 아니! 야! 하얀사! 어메, 너 잘 만났다!
1: 너 여기서 뭐하냐?
0: 뭐하고 자시고! 나 좀 땡겨줘!
2: 마지막으로 윤정년이 윤정년이 없냐? 없으면 이걸로 오디션 끝낸다.
3: 아니에요, 정년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윤정년이 여기 있어!
3: 정년아! 얼른 와.
4: 자, 윤정년 왔는데요?
2: 얼른 들어가요.

0: 윤정년, 너는 어느 역할로 오디션을 볼 거니?
1: 군졸입니다.
0: 군졸? 그 전쟁 났다고 알리는 병사 역할 말이냐?
1: 예.
0: 그 역할은 비중이 적은 거 알고 있니?
1: 알고 있는데요.
0: 그래, 알았다. 자, 시작해봐. 군졸들 씬부터. 내가 대사 맞춰주마. 아이고, 오늘도 저녁을 굶고 자게 생겼네.
1: 군량이 부족하여 이제는 하루 한 끼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오.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은 어찌하고 계실지 걱정이 태산이오.
0: 이를 말인가, 집도 나올 때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아들은 지금쯤 아비 얼굴도 까맣게 잊었을 터인데.
1: 이렇게 배를 골고 어찌 전장에서 잘 싸울 수 있겠소. 도성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났냔 말이오.
0: 조심하게, 누가 듣겠네.
1: 들을 테면 들으라고 하시오. 나는 윗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외다.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0: 그래, 다음 대사.
1: 장군님! 고구려군 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0: 됐어, 거기까지. 작은 역할이라도 준비를 해서 무대에 서야 하는 거 알고 있지?
1: 예, 그러므니라.
0: 나가봐.

0: 덕분에 살았어야.
1: 너 도와주려고
0: 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래도 고맙다고.

0: 은지, 네가 연기하는 걸 다시 봐야겠다고.
1: 뭔 소리대?
0: 됐다. 그 창고 문은 왜 안 열렸던 거야?
1: 아, 모르겠어. 누가 밖에서 잠근 거 같은데 내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잠갔나 봐.
2: 봐, 잠긴 거 맞잖아. 그럼 그때 진짜 잠근 건가 봐. 안에 정연이 있다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건가?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거지.
3: 진짜 일부러?
2: 야, 이거 우리들끼리 비밀로 해야 된다. 알았지?
0: 뭘 비밀로 하는데?
3: 아, 갑자기!
0: 너네가 윤정연 오디션 못 보게 문 잠근 거지?
3: 아, 아니야. 우리도 정연이 갇혔었다는 거 방금 들었어. 그래, 이번에 우리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0: 그럼.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그냥 다 같이 단장님 앞에서 얘기하자.
3: 이번에 진짜 우리가 한 거 아니라니까? 사실은

0: 이 얘기 누가 또 알고 있니?
1: 그 애들하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0: 그래, 말해줘서 고맙다.
2: 자, 이제 고미걸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3: 가닥기 연기로 보자면 백도행이 남성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왜 가닥기 연기로 최고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4: 야, 물론 백도행이가 연기를 잘해라. 하지만 허영서 연기도 그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았으라. 아주 참신한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야, 그냥 악당이 아니고 지략가인 고미걸. 우리 권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5: 두 분 말씀대로 백도행의 연기와 허영서 연기는 각각 개성이 뚜렷했고 달랐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갈리니 단장님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자, 지금부터 자명고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겠다. 먼저 주연인 호동왕자 문옥경, 목련공주 역에는 서해랑, 다음은 고미걸, 고미걸에는 허영서.
6: 가닥기는 항상 도행 선배가요.
7: 도행 선배 보겠다고 전에 집에 다 구해서 온 일도 꽤 많은데 허영서가 고미걸 한다 그러면 걔들이 올까?
6: 그러게.
2: 구슬하기 역에는 홍주란. 호동왕자 친구 바오 역에는 임수.
7: 난 네가 구슬하기를 오디션 본 줄도 몰랐니? 나도 내가 붙을 줄 몰랐어.
2: 고구려왕 김연희. 낭랑장군
7: 대단하다.
2: 고구려 장군 손가연. 군졸 1 윤정년.
7: 됐다!
2: 군졸 2 신원철. 군졸 3 우미금. 군졸 4 오필순. 자, 내일부터 바로 대본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준비 잘해오도록.
8: 네!
2: 너 처음에 무작정 굿굿하겠다고 우겼을 때 내가 그랬었지. 멜 안에 들어오면 이모와 조카 사이는 없을 거라고.
9: 이모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요. 저하고 영서 소리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2: 넌 네 재능이 가닥기 연기를 할 때만 있다고 생각해? 다른 애들은 대본 받으면 늘 자기

0: 역할만 분석했는데 넌 연구생일 때부터 모든 역할을 분석했었어. 그 극이 말하고자 하는 바, 대사의 숨은 뜻까지 찾아낼 줄 알았지. 넌 연출자로서의 재능이 있어.
1: 이모.
0: 너만 가구가 됐다면 이번 자명고부터 조연출로서 나를 도와. 앞으로는 연출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2: 장군님, 지금 고구려 군사 지금 고구려 군사가
3: 또 사투리처럼 들려.
2: 군졸은 방자하고 달라갖고 사투리로 들리면 안 되는데.
4: 근데 왜 비중도 작은 군졸 역으로 오디션을 본 거야? 네 실력이면 더 큰 역으로 봐도 되잖아.
2: 아이고, 허영서 말이. 내가 저번에 방자를 잘한 게 지가 연기를 잘 받쳐줘갖고 그런 거라고 하대.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갖고 이번에는 큰 역할부터 덤비지 말고 작은 역할부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나 배워야겠다 싶더라고.
4: 하긴 단장님도 연구생들 촛대부터 세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2: 너야말로 촛대는 촛대로 오디션 본다고 하더니 너 어떻게 구슬하기에 붙은 거요? 아니 네가 구슬하기 오디션 보는지 다들 몰랐다가던디?
4: 나 사실 너 때문에 할 수 있었어.
2: 나?
4: 그동안 내가 촛대 이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거든. 근데 네가 그때 그랬잖아. 뭐든 부딪혀봐야 한다고. 그리고 사실 너 방자 연기하는 거 보고 나도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
2: 나 땜시랑께 영광이네.
4: 나 꿈도 하나 생겼어.
2: 꿈? 뭔디?
4: 언젠가 너는 남자 주인공으로 나는 여자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마주보고 서서 같이 연기해보자.
2: 지금 옥경 선배랑 혜랑 선배 맹키로?
4: 응.
2: 그럼 나야 도대체! 아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나가 조금 더 분발해야 쓰겠네?
4: 약속한 거다. 자, 그럼 손가락 걸어.
2: 하여간에 이 가시는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런 거 겁나게 좋아해 부르.
4: 빨리.
2: 알았어.
0: 자명고는 우리 메란 국극단의 대표적인 흥행작이다. 특히 이번 자명고는 무대 미술, 소품, 의상 등을 다 새롭게 손보고 최고의 완성도로 올릴 생각이다. 기념비적인 공연에 어울릴 만한 최고의 연기들을 보여주길 바란다.
5: 네!
0: 도행이는 이번에 조연출을 맡아서 나를 도와 연출 전반적인 부분을 감독하기로 했다.
5: 네!
0: 자, 바우 대사부터.
6: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참으로 흥겹도다. 이것이 다 우리 천하의 은덕 덕분 아닌가?
7: 정녕 태평성대인가?
8: 위에서 한 나라가 벌컥 들이지고 톡에서 낙랑이 비켜 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변하다. 폭풍은지 동지듯 불어오고 동풍에 굳은 비가 퍽 붙는디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9: 왕자마마, 왕자마마, 구슬하기가 돌아왔사옵니다.
10: 소인 구슬하기, 첩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0: 잠깐, 구슬하기는 임무 중에 치명상을 입고 돌아왔다. 그렇게 목소리가 밝아선 안 돼.
10: 네.
0: 다음, 고미걸.
11: 구슬하기여.
10: 당신은

0: 봄이걸, 한나라의 재상인 당신이 어찌 왕자의 궁에!
1: 귀여운 구슬아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너를 첩으로 드렸을지도. 구슬아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0: 저잣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1: 가련한 구슬아기, 어여쁜 구슬아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2: 영서, 계속 그 톤으로 연기할 거니?
1: 네.
2: 그래. 그래. 다음. 다음. 낙랑군졸 윤정년 뭐하니?
3: 예? 예.
4: 장군님! 고려 군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2: 고구려가 왜 고려가 됐어? 그 쉬운 대사도 제대로 못 읽어? 조용! 그만! 그만!
1: 가련한 구슬아기, 어여쁜 구슬아기! 자,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좀 더 제대로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게. 자,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5: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네 고미걸이 아니잖아. 도행 선배 고미걸이지. 야, 아까 연습 때부터 왜 느닷잖게 너의 고미걸을 숙내내고 있는 건디?
6: 네가 뭘 알아? 도행 선배 가닥기 연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연기를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5: 너 춘향전 연습할 때 나보고 뭘 하겠냐? 아, 나만의 방자가 없다고 겁나게 몰아붙였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도행 선배 가닥기 연기를 숙내내겠다고?
6: 남 상관 말고 네 연기나 잘해. 그 짧은 대사도 틀려놓고 누굴 가르치려 되는 거야?
5: 그랬네.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내가 주제 넘었다. 아무튼지 간에 그 너만의 고미걸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6: 도대체 어떻게 하면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옥경 선배도 그러던데 나보고 즐기라고. 선배도 너도 그게 되나 봐. 이렇게 공연을 앞둘 때마다 매번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즐길 수가 있어? 그래, 넌 무대 위에서나 아래서나 한가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지. 근데 난 달라. 난 무대에서 매번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5: 대체 뭘 그러고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건디?
6: 내가 한계집 딸 자격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 엄마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5: 그거였구만. 네 진짜 약점이. 남자분께 넌 네 연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요. 네 언니한테 인정받을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 죽었은께.
6: 감히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래, 네 실력엔 군졸이 딱이네.
5: 내 군졸은 진짜 백이 내 거요. 나 윤정년이 연기라고. 너의 연기는 은근슬쩍 백기는 누구 거랑은 다르게.
6: 너 딱 기다려라. 군 네 주제 파악하게 해줄게. 영원히 내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군졸만 백날 첫날 맞게 될 테니까.
5: 주제 파악을 누가 하게 될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아, 세상 누가 알겠냐. 언젠가 내가 네 앞에 있을 수도 있어.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별초보가 수변가상으로 나오다가 토끼를 물그릇이 보더니만은 지자 보고는 얘기여. 야, 이 씹어 돌릴 놈아, 이놈아. 왕년이라 세상을 다시 나간다는 말은 나가기는 나간다만은 니놈 기본 양심의 시끄다이 발꾸락을 쫙쫙 찢어지길 놈아, 이놈아. 할 수 있는가? 잘해든 그 좁은 데가 납작 없지가지고 세상을 다시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아이고.

나. 소모 지시하고 유구매 평생이라. 한곳을 당동이 돛대에는 싸공원

길에 열창 벽을 당도 소의 아첩 범중유로다 동산의 탈떡와 두간배외 호탱도 영광 함께가 소의로와 어릴성 초강 의부가 모인 배 기영성장안전호 공맹원리 단단 차례등다 저반다 실고 우리 고향으로

아이 토끼라님이 정신없이 육지에 도착하더니 올라가. 별주부는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느린 힘이 없거든. 고개만 쭉 빼갖고 대공 간 좀 빨리 가주시오. 가던 토끼 힐끗힐끗 쳐다보며 이놈이 요거로는 보통 욕이 아니여. 옛날에 저 경기도 여주 사시던 염계달 선생이 그 경두름을 잘했어요. 근데 아이 토끼라는 게 언제 거 가서 딱 들었는가? 그걸 배워가지고 경두름으로 욕을 내 갈기고 가는디. 제기를 먹고 팔기를 흘려서

말이냐. 미니언 허더라, 미니언 허더라, 너그 용과이 미니언 허더라, 너그 용왕 실극 깨날 갖고 내 미력에 너그 용왕 한꺼더면 영락없이 용을 걸내 미궁.

살아날 거나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

0: 아 이러고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내가 빈손으로 숙국을 들어가면 무슨 면목으로 만조백관을 대하며 무슨 면목으로 우리 용왕을 대할 거나. 아이고 태공 간 좀 이만큼 이만큼 아니 파달만큼만 깨주어라 그 말씀이요. 가든 토끼 그렇게만 저런 씹어돌릴 놈. 야 이놈아 나는 간 깨주면 나는 죽으라고. 어? 간 깨주면 보이지도 않고 저런 씹어돌릴 놈. 아니 지휘자한테는 얘기 아니요. 그 말하자면 그런 얘기다 그 말이지. 에이? 너 이놈 너 하던 일을 생각하면은 제이겠죠. 내민 바구에다가 이 폭발을 딱 뒤집어 놓고 그냥 죽이면 너 설 죽어. 그게 딱 뒤집어 놓고 조통관이 발같이 이렇게 딱 뒤집어 갖고 여기서부터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비비고 100번 비비 가지고 꼭 항아리 깨지 소리가 나길 줄을 털어지만은 그래도 네가 나를 얻고 이 수로만리를 이거 다 이거 데리고 왔어. 그래서 고마워서 너를 살려준다. 그리고 내가 수구에서 본 게 네가 제일 충신이더구나. 그래서 네가 용왕 약을 일러주마.
1: 감사합니다.
0: 그래 뭔 약이 좋은가 잘 들어봐.
1: 예.
0: 뭔 약이 좋냐면은 네가 수구에 들어간 게 예쁜 암자라 많더라. 암자라 암자라가 이뻐. 얼마나 이쁠까? 미녀들인가? 암자라가 많은데 그 암자라를 하루에 1,500마리 썩 데려가지고 석 달 열흘간만 네 그 용왕을 먹여봐라. 어미 어미 저놈이 자라 씨를 빨리 나오저러네. 또 뭔 약이 좋냐면 잘 들어봐 이놈아. 얘들은 잘 못 알아들을 거야. 복쟁이 쓸개를 천석을 만들어가지고 어른들 들어보시오. 거기다가 복쟁이 쓸개 천석을 만들어서 빈대우 좀 섬 안에다가 아저씨 하루살이 월경 탓들 처녀들은 잘 모르 아는가? 목이 눈곱 7대 딱 넣어가지고 자글자글 비벼가지고 좌우당간 니구 용화를 비벼봐라. 죽든지 살든지 끝이 날 거다 이 시리비 아들놈아 이놈아. 아이를 별주부 할일 없이 깡짱깡짱 뛰어 올라간 별주부는 할일 없이 수국으로 들어가고 토끼라는 죽을 목숨 살았다고 열이 뛰고 자리 뛰고 앞발로 귀를 털고 지랄 연병을 얻다가 아이 조군이 길을 내놨은 게 그리 조론이 올라갔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이놈이 죽을 목숨 살았다고 함부로 길 안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그 성남의 그 시립 관영 그 관영이 아니라 시립 국악단 그 지휘자가 있어. 김만석이라고 알란가 몰라. 에이? 천석궁보다 만석이가 더 낫어요. 부자는 부자요. 엄마들이 그게 잘 살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졌는가 봐. 아빠가 뭐 아요 아줌씨 그 얘기는 막 웃으시네. 아니 공연 끝나고 이제 소주 한잔 단원 들어오고 먹으려고 거기다 비둘기가 맛있어. 술안주로 바싹 꺼놓으면 소주 안주 좋거든. 비둘기랑 잡아갖고 단원 들어오고 먹으려고 딱 걸어놨는데 아니 토끼 뒷발이 딱 걸려버렸어. 암만 털어보니 무장도 홀기는데 지 생각에도 죽게 생겼던 모양이야.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내가 수국에서 죽었더라면 정조안식단 오초성명절이나 내가 착실히 먹을 테니 이제는 내놈의 뱃속에다가 장사를

마침 쉬파리 때가 쉬파리야요? 동파리라고 하면 쉬파리? 네. 쉬파리 때가 내가 볼 때는 한 5천 한 200마리가 돼야 토끼가 죽은 줄 알고 웽 하고 날라왔어. 토끼가 좋아라고 아이고 신앙초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이옷이오. 쉬파리 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시방 너 죽은 줄 알고 숨쉴 나왔더니 너 살았구나요. 죽고 살기는 내 체중에 맺은 게 내 몸뚱아리가 구멍이 몇 개인가는 몰라도 구멍구멍 수염 자폭 실어주시오. 맞는가? 왜 안 웃어 온디? 그렇게 한번 내가 살아볼라요. 어때? 숲파리 중에 제일 왕파리 대장파리지. 왕파리가 딱 나왔더니 뭐시 어째 이놈아? 응? 아이고 이 기세배 아들로 같은 이라고 네가 살라고 하는 모양인데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아니 사람의 손이 어쨌단 말씀이오? 그 사람이란 게 무섭고 그 손이란 게 무서운 것이다. 내가 그 손출제 내력을 이럴 테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건 엎어놓으면 하늘이요 대세놓으면 땅인데요. 이리저리 금이 있긴 한 이럴 나이는 금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기는 천지인 삼재요. 집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 중월 1일은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

삼천이고 삼천 팔개가 여가 있고 불도로 누워 일러도 감주는 감사의 여가 있고 조금 내버려 내려앉아 전기가 모두 일장이 니 아무리 꾀를 내들 사랑을 쏘나나 못 땅을 잃어 아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19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무상높이도 양호고 잦은 안개월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고 나또한나눈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은 잠자고 차교세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 파가 여기라
1: 제헐.

0: 이재헐
1: 황금도 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하광은 천일색인데 청렴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존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운전 탈밝은니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요 물에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도 밤물이 울쳐 산은 칭칭칭

꿈을 칭칭하면다. 헌선한 토라들고 백구난 무미 칼막이 해우어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많은 떼꽝의 소.

원앙해 칠월칠성 나소 다른 오턴 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세 직광세 아웍다웍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기를 바래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굽으러 어제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어저러저를 정말 철제 희네요 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월머리 쭈르르르르 저 월머리 괄괄 열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 차 청방야 치명야 월턱저 후부여 방울이 박금 저건 나 평풍석에다 봐주 꽝꽝 마요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냔 말 한바도 내려오나 이런 경치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고고 천변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육지에 나온 별주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었고요. 세상에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죠. 판소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설화와 또 소설의 한 편이 음악이 되는 건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또 이야기를 담은 음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마더어스 감성해봤고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박백수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도 오늘 아지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백을 맡고 있는 백하영기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박다월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수한지수입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백수 딱 직관적으로는 각자의 성 앞에 성을 딴 것 같은데 이 수가 거의 끝 이름을 네. 했어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으로 가다가
2: 아니 박백한 하니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아 네. 박복한 느낌이라 차라리 백수가 조금 더 우리 컨셉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백수로 지어봤습니다.
0: 서로 이제 사실 각자의 개인 활동들이 너무 왕성한 분들이에요. 같이 뭉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제 작업실에 지수 씨가 한번 놀러 왔다가 네. 아, 만화책과 게임기를 보고 혹시 이 오빠를 데려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우 씨가 왔다가 저희끼리 뭐 재미있게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음악이나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죠.
0: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그랬지만 서로의 어쨌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하는 게 아지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2: 맞습니다.
0: 진짜인가요 이게?
2: 맞습니다.
0: 진짜로 공연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4: 완전 데뷔 무대입니다.
0: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3-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4: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사실 2021년 겨울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는 음악 제작소라고 해서 네. 연주보다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을 만들자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김준수님의 아지트에

0: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나는 너무 좋죠. 우리 아재트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3, 4년이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배수의 음악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악기도 하고 저 악기도 하고. 예.
1: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박다울 씨는 이 팀에서 리더이신가요?
2: 사실 리더가 딱히 없긴 한데요.
3: 네. 우두머리.
2: 저희가 사실 이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형기 형과 제가.
1: 예. 아, 왜 그러신 거죠?
2: 뭔가 제일 실물을 많이 맡고 있기도 하고.
1: 예. 이 팀의 지분이 가장 크신가요?
2: 그렇죠.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4: 예. 저희가 잘 따라가요. 예.
1: 시키는 대로.
4: 네네. 아 저희는 약간 각자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흘러간 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집을 약간 부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컴퓨터에 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 하면 이제 이분이 아 오케이를 내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굴러가긴 합니다. 맞나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하영기님은 사실 이 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의견을 따라가는 역할인가요?
4: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두 분의 네, 말을 잘 따르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다 보니까 박배수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신나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나박이에 대해서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신나박이는 신라박이라는 신라의 사자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와 음악인데요. 저희가 사자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책을 보다가 신라의 사자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 사자의 한 몸에 머리가 다섯 개가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이제 손과 발에 다 얼굴이 달려있는 사자였어서 이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음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자 춤을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나박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네.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0: 애니메이션 저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그 음악이 또 여기 이 박백수의 음악이 얹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 박다울 씨는 우리의 검은고의 그 연주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음악 감독 역할도 하시고 네, 되게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0: 네, 되게 뭔가 지금 음악 감독 같았어요. 음악 감독. 예, 예,
1: 예. 오늘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0: 뭐 이제 신나박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의 그런 음악도 있었지만 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관의 음악 제작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세 분이 연주하는 음악이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악사들을 뭔가 표방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음악을 만들어서 그 금동대향로관에 저희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 음악이 완전 전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전시 음악이고 그 향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을 이제 풍기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시면은 예, 가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 그러면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저 불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박백수의 음악들은 또 어떤 음악을 만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근데 사실 세 분이서

0: 이렇게 공연도 처음인데 뭐 네. 앞으로의 음악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만 처음 했지 사실 네.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의 EP가 나왔어요. 오. 그 제목이 무엇이죠?
2: 하슬라입니다.
3: 하슬라입니다.
0: 서로 만나게 된다니까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죠?
4: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1: 그래서 이 하슬라라는 제목이 강릉 경포에 네. 이제 전해지는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다섯 개의 달이 뜨면 그 빛이 비추고 고대의 숲이 깨어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곡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EP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0: 어쨌든 이 박백수의 음악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4: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에 엄청난 서사를 요즘은 많이 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가사도 없고 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지만 네. 그 음악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0: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3: 저희가 아무래도 만화책 굉장히 좋아요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을 보고 아 여기 이런 음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뭔가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맡았을 때 좀 네.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다울 씨는 앞으로의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되게 뭔가 음악 감독님 같은데.
3: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열심히 예, 사는 거죠.
0: 네, 음악 감독님 같은 네, 그냥 뭔가 진짜로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3: 92년생입니다.
0: 아, 저보다 동생 뭔가 되게 형 같아 지금. 아니, 그리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보면서도 대중음악에 이찬혁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다울 씨가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느꼈는데 본인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3: 아 요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네.
0: 그리고 또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또 박백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무대에서 앞서 설명해준 이 신나박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경포와 관련된 곡이 있는 음악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 경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머시브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을 저희가 맡았어요. 네. 그 쇼의 이름도 하슬라인데 거기서 메인 테마곡인 더 뉴 문이라는 곡을 오늘 또 처음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0: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박백수의 음악의 매력이나 장점은 사실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의 박백수의 음악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트에 오셔서 박백수의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0: 앞으로의 세 분의 활동들도 박백수의 이름을 통해서 꼭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박백수의 신나박이 그리고 전 유문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박백수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신라의 사자춤을 현대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화를 음악으로 풀어낸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판도라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악 타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죠. 네, 타악 연주자 전현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생황 요정 이하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양금계의 기요미 이원지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네. 좀 약간 뻔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를?
1: 네,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컨셉으로 약간 나오.

0: 것인 것 같긴 한데
1: 그런 컨셉을 유도한 건 아닌데
0: 아니, 되게 네. 인물도 좋고
1: 감사합니다.
0: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2: 아닙니다,
0: 바라보고 있는데
2: 아닙니다.
3: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사실 본인 이제 이 판도라의 무대를 저도 앞에서 봤지만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내는 음악인데 또 이 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게 이제 경기 신화 오케스트라에서 인턴 활동을 셋이서 같이 하다가
0: 악단에서 네,
1: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인턴은.
0: 네.
1: 그래서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7명이었는데 오. 다들 잘 돼서 나가가지고
0: 잘 돼서
1: 네.
2: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희 셋만 덩그러니 모여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인턴에서
0: 오.
1: 우리도 잘 되자 해가지고 셋이서 팀 결성해서
0: 아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서로 세 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어 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합을 이제 판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낸 음악의 합이 잘 맞았나요?
4: 저희가 성격적으로는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데 음악을 할 때는 합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네.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이게 세 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서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4: 저는 안 했습니다.
0: 가장 오빠고 이렇게 네. 연년생이라고 했는데 네.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장 사실 오빠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빠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좀 하던데 맞나요?
4: 저희가 붙여 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흰색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땡구라고 네 땡구라고 불러요. 네.
1: 제가 팀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야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0: 오빠의 마음으로 네, 동생들이 그냥
4: 그런 건 장난을... 몰랐네요.
3: 처음 알았습니다.
0: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빠니까 그냥 동생들의 어떤 뭐 장난스러움도 그냥 오빠 마음처럼 품어준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음악에 되게 강렬했는데 의상도 되게 강렬해요. 어떤 의상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1: 보통
2: 의상도
1: 제가,
2: 네.
1: 제가 내긴 합니다.
0: 오~
1: 그 일단 튀어 보여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네. 이런저런 의상 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좀 밖에서 입었을 때 부끄럽고
0: 네.
1: 그 요즘 말로 이제 킹 받고 뭐 이런 의상들을 제가 잘 골라요. 그래서 이제 입어 달라고 입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입어줘서
2: 저번 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때는 그
1: 라이더 자켓
2: 네, 오토바이 탈 때 입는 라이더를 수트로 저희가 다 입어가지고

0: 그때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너무
1: 창피해서.
2: 결과적으로는 멋있죠.
0: 계속 괜찮다고 그래도, 막.
1: 그래도 그걸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3: 저희가 굉장히 네, 반대를 하다가 네. 리더 말 듣자 해가지고
0: 싫다고 싫다고 원성을 했는데.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은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 약간 여사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맨발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컨셉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왜 감췄어요 근데? 아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0: 맨발로 네. 무대를 오르는 게 원래는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음악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저희 둘이 좀 유교처럼 좀 보수적으로 막 살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덕분에 이렇게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래도 팀 음악 안에서의 강렬한 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리더의 오빠의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0: 동생으로서 네. 오빠의 말을
1: 그래도 너무 오빠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대기실에서 탈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탈을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쓰고 또 연주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음악이 북청사자노름 그 탈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화의 내용과 북청사자노름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탈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신화적으로 근데 제작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제작을

0: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희가 인턴으로 감독님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저희를 그때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아. 공연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인물로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1: 그때 당시에 원일 감독님의 영향으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동양 신화도 있잖아요. 또 팀을 할 때에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악단에서 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맞았었나요?
2: 그게 감독님이랑 뭔가 공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신화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옛날 전래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신화로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원일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연주하라고 해주셨던 곡이 하나 있는데 오. 그 곡이 약간 인조인간 로봇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주제로 돼서 네,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총 저희가 마키아, 대장장이 신, 푸른 옹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세 개 곡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이 주제로 조금 더 확장해서 작곡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버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계획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또 서로의 팀의 어떤 화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팀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오빠 동생처럼 뭔가의 그런 서로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더 화합이 잘 맞다고 했는데 이 팀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마음이 서로 각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요.
0: 네. 이번을 계기로 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셋이서 딱 화합을 했습니다.
1: 다음에도 와서 그 뒷이야기까지 계속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의상도 또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2: 네, 그땐 또 어느 파격적인 의상을 입을지 기대가 저희도 돼요.
1: 서로의 팀의 어떤 의상을 오빠한테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어쨌든 팀 안에서 다양하게 입는 의상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뭐 의견을 내주시면 입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3: 네, 되게 판도라의 상자 같고 그 매 곡을 준비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4: 틀을 벗어나게 항상 의견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틀에 항상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그래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 안에서의 음악도 그렇지만 의상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리더의 오빠잖아요 사실.
2: 뭐 그렇습니다.
1: 뭔가 인정할 수 없는 표정을 보여.
2: 오빠.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판도라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라의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음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푸른 온기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 네.
0: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1: 네.
0: 다른 양모에게 이제 키워지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따로 길러준 두 부모님의 상반된 모성애. 내 아이지만 버렸고 남의 아이지만 내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모성애와 차가운 모성애를 표현한 곡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헤파이토스를 낳아준 어머니 헤라와 길러준 어머니 테티스의 모성애를 표현한 판도라의 푸른 온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음악으로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주부 전부터 신라의 사자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음악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음악 속에도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고 또 공감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나비두 나바라디 누비데 나바 누비데 누비데 누비데 누비 나바다 누비두 누비두
1: 아, 안녕하세요. 오늘 1일 외계어 통역을 맡은 정열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역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두다, 나베두, 나베리다, 두디.
1: 네, 안녕하세요. 정동극장 세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네네, 두, 나레다, 나리두, 나레다.
1: 아, 저는 저 멀리 시옷이라는 별에서 왔습니다.
0: 나라디 누 나라디비?
1: 어? 근데 여기서 시옷은 무엇일까요?
0: 두두 나라디디 두루두두 나라디디.
1: 아, 요 시옷이라는 별에서는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가, 또 제대로 쉬고 있는가, 또 잠깐만요. 두비디디 두비디 두비디디 두비디디 나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요 세 가지 질문들을 자주 생각하곤 한다고 합니다.
0: 나라디디?
1: 근데 여기 지구인들은 많이 하시나요?
0: 누두? 누두? 나라디디디디디디.
1: 표정을 보니까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0: 니디 나라디 나라디.
1: 본격적으로 저희랑 같이 시옷을 찾으러 갈 건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0: 나리디디 나리다다.
1: 네, 첫 번째는 오픈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이미지.
0: 나리디디 나리다다.
1: 오픈 마인드 오픈 이미지.
0: 두두 나라디드 나라다 까르드드.
1: 네, 그럼 지금부터 정동 연실과 함께 시옷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나라다다.

눈동자 아차아차

Yo!

좋았어.

0: 出て。
1: 바로 가? 바로 가?
2: 괜찮겠어?
1: 괜찮아?
2: 괜찮아?
1: 눈을 마지막에

쉼이라는 건 정말 존재하는 걸까? 혹시 쉼은 우리 모두가 환상처럼 쫓고 있는 이름 없는 공간 아닐까? 쉼은 어디 있을까?

너무 많다. 아, 너무 많던데. 오케이,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먹고

0: 이거.
1: 이거?
0: 이거.
1: 이거.
0: 이거.
1: 이거.
0: 해야 돼.
1: 해야 돼.
0: 무조건.
1: 무조건?
0: 해야 돼.

0: 네, 오.
1: 하고 있지?
0: 네.
1: 하고 있지?
0: 네.
1: 화이팅.
0: 화이팅.
1: 내가 본다.
0: 본다.
1: 화이팅.
0: 화이팅. 아자 아자.
2: 오늘도 열심히 휴식을 취하는 상당히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홍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하셨다니.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브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세모세 젊어서 놀아보세.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3: 일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4: 1, 2, 3 한 번 넣는 게 제일 나아져.

0: 제가 숫사인 주니까 연식 감사합니다.
1: 네. 그다음에
2: 권고가 좀 올라와가지고
1: 네 맞아요. 그리고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이제 구악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2: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로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구강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고 즐겨주셔서 저희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2: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이게...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2: 아니,
0: 즐겁게.
2: 저 사람 경쟁자.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야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원래 같은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2: 네 그러면은
0: 저희 예결 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 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2: 와, 잘생겼다.
3: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 밴드랑 더 아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것도 있고 이제 구강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2: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셨네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입니다. 예결 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즐거움을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0: 와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 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썰은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close,
1: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생일로 밤이로 끝나.

또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와 오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 내.

0: 서울에서 응원해 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아, 일로 나오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구강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제이킥 코리아!
0: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3: 어디 계십니까?
0: 아, 좋습니다. 네. 일로 나오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4: 이촌동 사는 강현민입니다.
0: 와, 박수 주세요.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4: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0: 와, 바람이 분다. 아,
5: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4: 다 좋았습니다.
3: 하나, 둘, 셋. 쉐이킷 코리아! 코리아!
6: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0: 아, 잠깐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나주치죠.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6: 나오세요.
7: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7: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5: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0: 아, 놀량이요?
7: 네네.

0: 에라디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예, 노력해볼게요. 네.
0: 에라디오 여기까지만 하세요.
1: 이거 하라고요?
0: 네네. 시작.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이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이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추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0: 감사합니다. 들려드렸습니다. 40살 먹고 이렇게 귀여운 노래 부르려니까 이게 뭔가 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이산으로 가면
2: 뻐꾸
1: 뻐꾸 저산으로 가면

0: 맛있어. 괴지나 징징아 내야 괴지나 징징
1: 괴지나 징징
0: 괴지나 징징아 내야 괴지나 징징
1: 괴지나 징징
0: 괴지나 징징 나 내야 괴지나 징징
1: 괴지나 징징
0: 괴지나 징징 나 내야 괴지나 징징
1: 괴지나 징징
0: 내 가슴에 희망이 서서히 지는 하나도

즐거우세요.

0: 부산으로 가면 뻑뻑뻑구 부산으로 가면 뻑뻑뻑구
1: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헤이!
0: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징징
2: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그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에너지, 그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생머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브라질 전통 리듬이죠. 어, 이건 구강 리듬 같은데요? 어, 예, 이거 구강 리듬. 전도 구강 리듬.
1: 와, 너무 멋있어.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

라이브 작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에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오,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아, 예뻐라.
1: 자,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아, 전우진. 어,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봐. 그러니까 시작.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거를 트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0: 큰일 났다.
1: 세 번째 거는 원, 투, 쓰리, 쉽죠? 파이브, 식, 세븐.
0: 그거 좋네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1: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0: 오두방.
1: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0: 다 같이
1: 앞에서는
0: 일어나요.
1: 저희를 따라오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0: 네.
1: 자, 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 안 보일 것 같아요.
0: 여러분. 아, 뒤에 분들도 다 일어나세요.
1: 자, 한번 다 일어나서
0: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1: 자, 일어나서
0: 같이 춤춰요. 다 같이.
1: 다 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1, 2, 3, 5, 6, 7 1, 2, 3, 어이구 그 잘하네 1, 2, 3, 5, 6, 7 1, 2, 그쵸? 5, 6, 7 그 다음에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따라따라따
0: 너무너무 즐겁죠 여러분.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1: 음악보다 방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0: 우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느리게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게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자, 오늘 공연 다 끝나가는데요.
2: 여러분들 예결 밴드 공연 어떠셨나요?
3: 좋아요.
2: 그럼 국악 놀이팀 공연 어떠셨나요? 아, 좋습니다.
1: 오늘처럼 예결 밴드랑 이렇게 섞다 보면은 국악이 꼭 어렵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4: 아까 너무 더웠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5: 그럼시나라.
4: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 밴드 또 국악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6: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7: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 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8: 예결 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9: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10: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 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1: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7: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2: 마지막 곡은 핫동 공연 준비했고요. 사도민요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살랑살랑 어깨 든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5: 파이팅!
3: 파이팅!
6: 지금까지 예결 밴드
7: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보다야 그날 삼경이 바람이 차차이를 안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성이 요란 그늘 초이 급히 양대산 톡톡 이르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는 듣다야 성불벌 벌삼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대걸 옴종의 폭판 덕을 천둥간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벌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호의 화근이니 중역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모를는 좌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이놈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낙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리.

이 어묵한 장수 선빙 북내령 방대들 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원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그 배급이 잡은 파공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그놈 나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오면 배를 잡아야 망정 바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르륵 뛰어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러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밤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리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방요을 떴는데

된 마음 비무하는 일하고 일부자고 해보하라. 사성전 웃든 낸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 있어.

아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나만 몸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 안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끊어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청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더니 모르고 보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보안이가 되던 마늘 장국 채절을 내려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도 주먹이 터지게 정통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저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무양을 보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입문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 뒤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휴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동네 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0: 나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근데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1: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약간 옴니버스 느낌으로 맞아요.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1: 맞아요, 맞아요.
0: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착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비치는
1: 그냥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아,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아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어 공연하는 게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호가 저의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네, 귀엽습니다.
0: 반짝반짝 태우병 아름답게 비치는
3: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란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죠. 되게 이거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이제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게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되지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조카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네,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아,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 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아, 그래.
0: 빵 터지는 것들은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조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화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 춤 동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아득한 옛날 세상은 커다란 암흑덩어리였다. 음양은 물론 하늘과 땅이 갈라지지 않았고 바다는 흐리고 깊었다.

하늘의 신 환인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환웅이었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여 아버지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삼위 태백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한웅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라고 하니 이로부터 환웅천왕이라 불렀다.

다스리는 신 풍백과 비를 다스리는 신 우사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왔으니 이들과 함께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고 인간 세상에 살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바로 태평성대의

그때 곰과 호랑이가 나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그는 홍익 인간의 이념을 세우고 고조선을 건국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첫 국가요 한민족 역사의 시작이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하여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는다. 4천년 역사와 삼천리 강토, 2천만 국민이 일제에 짓밟히고 노예가 되었던 암흑의 시대였다. 1945년 해방이 되던 날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목숨이 있었으니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어찌 잊을 것인가.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딱 피어올랐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좀 용기를 갖고 실행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하는 게 저에게는 영감보다 큰 원천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광주 월드 음악 페스티벌에 추다의 차지스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1: 진짜 아버님이 정말
2: 베스트 큰 역할이었어.
3: 야, 너무 가족 다 줄여.
1: 이런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와중에 고맙게도 섭외가 들어왔고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됐습니다.

차지스의 음악은 평안도 황해도 제주도 무가를 바탕으로 밴드 사운드에 접목을 시켜서 되게 펑키하고 댄서블한 음악이에요.

0: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1: 아, 그렇게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안
0: 돼. 야, 화장 다시 하자. 따라와.
2: 세련된 감

0: 감각. 그걸 가지고 또 다혜 씨와 또 그 이시문 씨의 어떤 그런 음악 세계가 되게 매력 있구나. 역시 혼자 홀로 우뚝 서는구나.
1: 싱싱을 하면서 다시 민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너무 큰 자유로움을 맛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창작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여정까지 그 길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소리가 정말 크고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거예요. 무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너무 쌩 날 것인 거예요. 굿을 보는 내내 저는 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치유의 음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때부터 되게 저는 푹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무가가 사실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만 지금 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 많고 또 제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소리들도 너무 많아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아하.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또 봉화군 봉화읍 닥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닥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제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님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님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권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림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산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수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고 갑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치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호콘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뛰어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옷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차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 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0: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 청아하게 들립니다.

0: 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시나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님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님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님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노처라 노처라

0: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국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뜰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촌는가 제 촌는가.
1: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숙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 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강예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환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판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 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관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관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관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한 루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한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한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한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증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1: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히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0: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연 쓴들이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0: 이놈 이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탕수병죽 설릉언어 신수병죽 기불릉 정어고 간수병죽 꿈을 응시라 아니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가 인즉 원련정기로 삼겹쌌더니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춘예배에다 꼭꼭 싸서 쟁노로 쟁쟁동여 의조석상 계수나무 매워 봉하유수복에 변해 탁주가로

0: 자리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인데 장은 탄을 막아 엉난 니가 어찌 탄을 내버리고 이 몸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0: 연고 꼴담 궁대로는 간대 데리고 뒷머로 차례만을 넣어야 한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사랑한 순이는 뭐? 이화 학당 후원에 앉아 자탄을 허신한 뒤 장창한 마

그때여 고종 황제께서는 우리나라의 제26대 왕으로서 선왕이 철종이 세자 없이 돌아가시자 현손우자 흥선 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뒤 그때의 일본은 우리나라에 강압적으로 쳐들어와 고종 황제를 죽일 음모를 꾀하는 중 그때요 고종 황제께서는 500년 사직을 잃고 분합이 장천허대 강약을 임의하신 고로 백성의 생명을 도구 아껴 가진 지옥 심연간에 빼놓은 덕수궁에 세월을 보내실지 우리나라 간신들은 내놈의 세력을 더욱 출생하여 공문이 씩씩 올라가고 이완용 손병준 만고 역정놈들 풍기가 더욱 기잡혀 보여진대 심중에 있는 근심은 고종 황제 생존하심이라 기회를 자주 엿보던지 슬프다 고종 황제 우여지 특병 허신이 이완용 정성 있는 제옥 좌우를 몰린 후에 당약을 이완용 손에 거쳐 고종 황제 잡수시니 그 가운데는 무슨 음모와 비밀이 있는지랴 평생 더욱 예정 높고 예지를 못하시더니 그대로 황제는 승하신다 삼천리감산의 꿈보상상 높은 사람 원한이 가득하고 팔도 가꿀 몇년 촌촌 국상이 발표되니 곡반찬대 소지 백관 애약이 애절의 본분 인사위문을 하려고 군같이 모았을 때 천조대신들은 대한문 너른 거리에 거적 자리오 배원지고 콕반 통곡하면 원통하오 원통하오 예꺼라 슬피워져 원자지가 함께 뭉쳐봐 노장하르 백성들은 풍기가 만면 혈기방장 청년학도 주먹을 부르끈 부르끈 어깨가 으쌰

0: 요. 고종 황제께서는 안만 생각 걸려도 간신의 피해를 받으셨지. 이로 널 죽여야지 가가. 허허거리 거리 연이 분분 일은 할때 각자 교실을 대해서는 무슨 비밀이 왔다 갔다 수석 무거운 침묵 속에 민족 자결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 행렬 적으로 일어날 때 손병일씨 선두 되고 여러 수반 의인들은 차서를 분별하여 대극게 서로 서로 반당같이 준비한 후 3월 1일 열 2시에 거사하자는 약속이라. 때는 2월 28일 손병희씨 댁에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모든 서명을 한년 후에 미국 대통령과 파리의 강화의 각국 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낸 후 대은하를 기다릴제.
1: 때는 벌써 2월 검은 밤이자 억적이 파란 닥쳐 수반 의인들은 사흘이 굳이 못하고

지혜.

삼각산이 떠나갈 때 두부기차 청년학도 소설 뜻이나

0: 머리 덥덥 쓰러져도 피 끓는 청년들이랑 주먹 쥐고 우르르르르르르 외동들 해따지 거꾸로 쳐 좌우의 종소리
1: 당당한

출하장이 되었구나. 여러분, 저희와 같이 함께 독립만세를 삼창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가실 있고 황혼의 노을빛에 그림자 되어가는 내님 집신 신고 가셨을까 꽃신 신고 가셨을까 그리움에 지쳐버린 사랑으로 맨발되어 가셨을까 어여쁜 숨소리는 정녕 초롱불빛 되셨을까 님의 사랑 얼싸안고 빗길 따라 나도 가니

님이시오. 설화 같은 지난 세월 치마폭에 휘엉 담아 살포시 살포시 버선이나 신고 가시리꼬 버선이나 신고

받으면 저편에서 나도

팝콘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울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기사님, 장생포로 가주세요.
1: 울산, 공업도시이자 산업도시로 잘 알려진 곳. 여행지로는 다소 낯선 이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 내가 꿈꾸던 여행을 만날 수 있을까?
2: 살짝 눈을 뜨면

0: 사실 이 길은 60, 70년대 시절 매일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던 곳이란다.
1: 사각거리는 가슴 위로 날아오르는
0: 고래와 함께 부르이르며 근대 포경산업의 중심지로 이름을 알린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동네.
2: 되게 고즈넉하고 여유롭고 좋다.

옛길을 걸으며 만나는 소소한 것들이 모두 특별하고 소중해 보인다. 장생포와 울산 읍내를 이어주었던 유일

0: 그때의 풍경을 상상하며 걸음을 더 옮겨본다.
1: 응? 여기 이용원이 있네.
2: 안녕하세요.
3: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2: 네.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3: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2: 아, 저 장생포 여행 왔어요.
3: 아, 예.
2: 네.
3: 구경 많이 하고 가세요. 장생포 네. 좋은 데입니다.
2: 여기 이용원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3: 아, 예. 사람 사는 데는 다 이용원 있지 뭐 없겠습니까?
2: 그렇죠. 여기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장생포 있는 지는 지금 55년?
2: 여기서?
3: 내가 14살 때 왔으니까.
2: 그 진짜 장생포의 옛과 지금을 다 보셨겠네요?
3: 그렇죠. 내가 14살 때 와가 여태까지 있으면서는 장생포의 모든 걸 산 증인같이 알고 있습니다. 또 종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2: 옛날 장생포는 어땠어요?
3: 굉장히 다른 데하고는 좀 틀렸지. 울산 광역시가 지금 있지만은 네. 울산시보다도 나았고
2: 네.
3: 옛날에는 장생포시 울산동이라 그랬으니까
2: 아~
3: 그 정도 번창했습니다.
2: 그럼 가끔 그때가 그리우실 때도 있으세요?
3: 그렇죠. 지금보다도 상당히 많이 좋았죠. 좋고 사람도 많았고 흥청거렸고
2: 옛날 장생포는 매일이 축제 분위기였다던데 어땠어요, 선생님?
3: 옛날에 축제 분위기 맞습니다. 예, 옛날 축제 분위기 왔고 뭐 여태까지 내오면서 울산하고는 조금 떨어져가 있지만 성같이 떨어져가 있지만 요거로 장생포는 옛날이나 지금은 항상 축제 분위기입니다.
2: 지금도 예. 항상 축제 분위기예요?
3: 예, 예.
2: 아.
3: 뭐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사람 또 많이 번비니까.
2: 아. 항상 사람이 많았던 거.
3: 예, 예, 예.
2: 오.
3: 지금도 장생포는 환상의 섬 같습니다. 윤수일 친구가 노래 불렀듯이 여기는 환상의 섬 같습니다. 지금도.
2: 아, 그래요?
3: 예, 예.
2: 선생님, 그러면 윤수일 선생님하고 친구신 거예요?
3: 예. 수일이하고는 같이 방에서 자고, 뭐, 머리도 깎아주고, 올해 한, 지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내가 거의 집에서 같이 내 이발관 그 자는 방에서 같이 잤으니까.
2: 아.
3: 되게 친했습니다.
2: 아, 진짜요?
3: 예.
2: 아, 너무 신기하네요.
3: 아,
2: 유명한 곳이었군요.
3: 내가 이제 이런 서비스업을 하니까.

0: 하니까 많이 접촉을 하니까 서로가
1: 네.
0: 알게 됐어요.
1: 선생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0: 네. 예, 반갑습니다. 예.
1: 네, 재밌는 얘기 잘 듣고 가요.
0: 예, 좋은 여행 하시고 많은 구경하고 가세요.
1: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건강하시고요.
0: 예.
1: 네.
0: 가세요.

그렇게 장생포와 첫 인사를 나누고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마을을 즐겨보려 한다. 고래의 마을이자 환상의 섬. 바다를 보고 고래를 만나고 나니 비로소 장생포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0: 있겠다. 와, 이거 꼭 타보고 싶었어요.
1: 조금은 지친 발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회.
0: 우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네. 애기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애기들 오면은 막 다 막 와, 저 고래다, 와 고래다 막 이러면서 엄청 신나할 것 같아요. 지루할 틈이 없네. 우와, 우와, 저기 봐요, 큰 고래. 와, 근데 진짜 잘 해놨다. 그냥 여기 고래의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네요. 너무 멋있게 해놨다, 저거.
1: 장생포를 둘러볼수록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난다.
0: 고래를 컨셉으로 해서 한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고래 테마파크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관광도 하고 그냥 단순히 도시 관광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막 어? 여기에도 고래가 있어? 아, 이 고래는 무슨 고래지? 이러면서 막 고래에 대해서도 또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 또 다른 게 또 나오네. 이건 뭐예요? 이게 그 장생포 옛마을 거기가 봐요.

장생포의 60~70년대를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곳. 전성기를 이루던 그 시절,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복원하여 이렇게 체험 마을로 만들었다.

0: 옛 장생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그 시절의 뭉클한 추억을, 장생포의 옛 이야기가 낯선 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장생포 옛마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에 가슴은 쉴 새 없이 두근두근이다.
1: 여기 진짜 잘 해놨다. 여기 오니까 옛날 장생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같아.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 과거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다. 재밌어. Just step by step, step. 앤드루스 여지? 누구지? 인디아나 존스? 아,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실제 주인공? 와, 근데 장생포에 머물렀었어? 다시?
0: 장생포에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장생포 고래와 인연이 있었다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1: 와, 진짜 마을 같다. 진짜 잘 해놨다. 막 이런 집도 있네. 이런 뭘까? 즐길 게 진짜 많다. 이런 것도 있네. 근데 옛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옮겨놓은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우물도 있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0: 포경 산업의 중심지여서 매일이 축제와 같았다는 장생포. 그래서인지 그 시절을 재현해놓은 옛마을에서는 따뜻함과 희망 가득한 에너지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강아지가 만 원을 물고 있네? 아까 이발소 아저씨가 말한 게 이건가 보네. 옛날 장생포는 재밌는 곳이었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에서 지난 날의 나를, 지나온 순간을 돌아본다. 그리고 나에게 전한다. 오랜만에 근심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여행. 보라야, 네가 힘이 들 때마다 장생포에서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앞으로 더 나아가길, 힘을 얻길 바랄게. 과거의 내가 미래의

반짝이는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마치 여름날의 햇살처럼. 알록달록 수국으로 물든 장생포 고래문화 마을의 오색 수국 정원.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올 여름 더욱 빛이 났다. 바다를 닮은 푸른빛의 수국을 눈에 담기 위하여 올해에만 58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장생포 오색 수국 정원을 찾았다. 수국 페스티벌 덕분에 장생포를 고래를 품은 마을에서 수국으로 물든 마을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여름을 상징하는 일상 속 수국축제는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모았고 더불어 지역 상권에 힘을 실어주며 더욱 장생포의 일상을 축제의 나날로 만들었다. 그 누가 수국이 향기가 없는 무성화라고 했던가. 수국이 있는 곳에서는 이처럼 온정의 향기가, 어울림의 향기가 가득하다. 수국 덕분에 올 여름은 더 눈부시지 않았을까? 장생포의 봄과 여름은 정말 아름다웠어. 장생포의 과거를 눈과 마음에 담으면서 장생포와 친해진 시간. 그 순간순간의 감정과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본다. 더 오래 떠올릴 수 있도록.

복작복작 일상이 축제 자체인 장생법. 새롭게 경험하게 될 설렘에 여독은 금세 사라지고

0: 운이 좋으면 참돌고래나 밍크고래가 파도를 가르며 바다를 뛰노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와 조우하는 순간은 아마 평생토록 잊지 못할 거야.
1: 감사합니다.

0: 모래광장에서 한창 펼쳐지고 있는 음악회. 비가 오는 굳은 날에도 이들의 연주는 멈추지 않는다. 도심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예술가들이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리음악회. 장생포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고 모여 일상은 더욱 흥겨운 축제가 됐다.
1: 멋있어.

0: 일상이 소박한 축제의 나날인 장생포는 9월이 되면 화려하고 웅장하게 축제의 현장으로 바뀐다. 오랜 시간 인류와 공존하며 장생포와 함께한 고래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고 즐기는 울산 고래축제. 울산 고래축제의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회 고래 대축제로 개최되었다가 여러 변화를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중. 고래잡이의 역사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체험거리와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장생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고래는 알까? 우리가 이토록 자신들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려 한다는 것을.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2024 울산 고래축제.
1: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축제의 절기 준비되었습니까?
2: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
1: 2024 울산 고래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0: 두근두근 가슴이 설렌다.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설레하던 순간이 과연 언제였을까? 마치 고래와도 같은 모습에 넋을 놓고 보게 된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형식으로 장생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 나도 어린이였다면 당장 손을 들고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바다 옆에서 서커스 공연을 볼 수 있는 고래마당에는 특히나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로 붐볐다. 각기 다른 세대가 같은 경험을 하며 웃고 환호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어느 순간에나 세대 간의 거리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결국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간다. 함께 즐기고 웃는 것만으로도 같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1: 마술쇼도 친구들하고 아이하고 같이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연극도 하면서 역사에 대한 것도 구경할 수 있고 더 많은 체험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왔습니다.
0: 7개의 마당으로 꾸며진 2024 울산 고래축제. 수천 년 전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장생포와 고래의 인연은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져 더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고래를 만나며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한다. 한편 축제 메인 무대에서는 남구 주민들의 무대가 한창이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청춘들이 꾸민 열정 가득한 무대였는데 오직 울산 고래 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었다.
2: 축제를 갈 때마다 그 축제에서 즐길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울산에 와서 저희 집 근처에서만 생활하다가 그 영역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축제를 즐기며 그곳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울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저희도 거기에 이제 울산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항상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울산 고래축제와 함께하는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의 밤.

0: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볼거리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1: 여기서 바다 보면서 딱 요즘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낭만을 그대로 느끼고 있죠. 아무래도 장생포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희한테는 낭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느낌이 나는 공간도 많고 고래마을도 레트로 감성. 그런데 장생포는 딱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0: 총 4일간 열린 울산 고래축제의 밤은 주민이 함께 완성한 야간 퍼레이드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올해 축제에서 더욱 늘어난 야간 콘텐츠는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장생포로 더 이끌었다.

0: 이렇게나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어린이 치어리더의 공연으로 야간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다.
1: 네, 저희 퍼레이드의 특징은 뭐 일반 동호회, 시민 동호회 참여도 있겠지만은 각 14개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 동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꾸며서 나오는 게 또 남구 저희 고래 축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퍼레이드를 좀 더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남구민들이 좀 더 이제 고래 축제를 통해서 이제 화합을 하고 그 화합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을 찾고자 퍼레이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0: 남구의 14개 동 주민들이 참여한 시민 야간 퍼레이드. 각 동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특징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퍼레이드를 꾸몄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들어가고 주민이 나서서 즐기는 축제. 주민의 일상 자체가 축제의 현장인 순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든 어울림의 추억은 다음 축제를 더 멋있게 만들겠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번 울산고래 축제에는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내면서 울산고래 축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더 견고히 했다. 일상 속 펼쳐지는 화려한 축제. 그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비가 와도 장생포는 낭만적이다. 장생포 여행에서 느낀 감정들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0: 내가 느낀 장생포는 환상의 섬이었다.
1: 네, 환상의 섬 장생포 맞죠?
2: 어머, 깜짝이야.
1: 네.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TV에서 많이 뵀어요.
1: 저도 TV에서 많이 보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네.

0: 어, 여기 앉으세요.
1: 네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아, 저는
1: 네.
0: 울산을 자주 와보진 않았는데, 와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도시더라고요. 특히 장생포가 굉장히 저는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장생포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정말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네, 이번 우리 남구 우리 장생포에서의 축제들은 앞에 우리 봄에 우리 수국 축제를 했었고요. 수국시 대박 난거 이어서 고려 축제도 이렇게 되었는데, 고려 축제는 뭐 연안 뭐 투어와 또 불꽃쇼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참 많으신 분들이 와주셔서 장생포가 정말 북적북적했습니다. 이미 축제 전에 우리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어서게 됨으로써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고요. 또 이번 축제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칭찬도 많이 하고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다는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힘이 나기도 했고요. 그땐 참 축제를 참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생포 하면 먼저 고려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는 고려도시를 뛰어넘어서 관광과 또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했음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바로 장생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행사장에 특히 이번 축제에서 보여주는 그 행사장에서의 모습은 일회용 폼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위용기를 사용함으로써 그야말로 환경축제에 더 접근했던 것이 가장 큰 축제의 반응이었는데, 다들 적응도 잘해주시고 주민들께서요. 또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도 잘 적응해서 축제장이 그야말로 먹거리도 풍성하고 환경축제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특히 재미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이제는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축제에 스스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시켜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엄마, 아빠라고 표현이 낫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와서 가족 단위로 즐기는 축제 분위기여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MZ세대들도 함께 야간에 많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뭐이 축제장이 축제의 분위기로 들뜬 그런 분위기였는데, 많으신 분들이 공도 주셨고 또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또 내년에 이 정도는 또 보충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조언도 끼지 않았어. 이번 축제가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저도 안 그래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 올해 100만 명을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울산 이제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과거의 모습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담겨져 있어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생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장생포는 어떻게 변화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장생포는 뭐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과거의 장생포가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관광지로 고려를 테마로 키워왔습니다. 이번 수국 축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고려의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장생포의 다양성을 보여준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생포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체험 시설과 체류 시설이 좀 필요하다. 실제로 관광이라는 것이 와서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체류하고 또
0: 맞죠.
1: 체류할 수 있는 또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있음으로써 관광지로서의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용 프로그램을 남북군 광역 관광개발 공모사업이 당선됨으로써 거기서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체험용 공중근해와 같은 시설도 집어넣을 것이고요. 그 실제로 야간 프로그램이 좀 많아야 체류에 또 동기가 되니까.
0: 그럼요.
1: 그러니까 야간 경관 조명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해나가고 있고요. 또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아마 SK 에너지 저유 탱크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개를 스크린을 삼아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강화하고 또 체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체류하려면 또잘 곳이 필요해서
0: 그럼요.
1: 해군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해군 아파트를 저희들이 숙소로 개조해서
0: 개조해서.
1: 관광객들을 위한 공유 숙박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와 같이 다양한 그야말로 관광지로서 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계획에 맞춰가지고

0: 좋아하세요?
1: 남녀노소 뭐 누가 오더라도 관광지로서 네. 정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는 고래의 한계성 한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네. 그 뛰어넘어서 수국과 같은 꽃 또 네. 체험 시설에 들어서는 것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장생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마치 네. 뭔가 국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네. 다양한 국가에서도 올 수 있게 좀 여러 가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생포가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한 가지 네.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장생포 낮도 아름답고 놀거리도 많고 풍성하지만요. 네. 밤도 아름답고 장생포 최고의 네. 그야말로 공단 야경과 함께 펼쳐진 장생포는 아, 네. 장생포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곳이어서 네. 모래보라씨도 많은 관심 갖고 앞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장생포를 마치 낮에서부터 밤까지 쭉 네. 즐길 수 있게 네. 네. 저도 한번 오늘 온 김에 밤까지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1: 보라씨 여기가 장생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요.
0: 네.
1: 아주 뭐 현재 이르기까지 네. 모든 역사를 다 대변하는 곳인데 네. 기념으로 사진 한 찍어 드릴까요?
0: 아, 너무 좋죠. 네. 네. 왔으니까 또 네. 인증샷을 하나 남겨야죠. 네.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가 배경이 예쁜데.

흔히들 이야기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가라고. 많은 사람들, 나 또한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장생포에서의 날들이 이런 내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 지난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거가 남긴 발자국이 이정표가 되어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해 현재와 미래를 더 빛나게 하는 것.

장생포라는 마을을 여행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

0: 여기 두 분 어떤 작품 하고 계신 거예요?
1: 지금 소설.
0: 아, 여기도 문학이시죠?
2: 장생포 여행의 밤이 저물어간다.
0: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3: 위하여
2: 쉼없이 달려오면서 잠시 잊고 있던 한 가지, 우리의 삶에는 한 박자 쉬어갈 줄 아는 게으름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것.
4: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0: 행복해지려 합니다.
1: 보라씨, 보라씨, 장생구에 도착했습니다.
2: 나를 꿈꾸게 한 곳.
3: 여기는 장생포입니다.

0: 마련 마련 내려올
1: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일필 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하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그었으면 별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타고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0: 탈 수 있는 게 많은 손.

네, 저는 수묵그렇기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그렇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그렇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획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비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 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안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붙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로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돼,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간 올림픽 때 미셸 쿼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있는 사람 손을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불로 증가 그걸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 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저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그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거려가 전시해 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의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거기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 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됐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건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의식적으로 내면을 길들이는 방법인 자기암시에 대해 명상을 해보고 우리의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훌륭하다. 이 말은 무일푼에서 미국 50대 부자에 오른 한 사업가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위해 매일 아침 외우라고 했던 주문인데요. 매일 아침 걱정이나 투정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긍정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보는 겁니다. 매일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격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 주면서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를 폐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는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 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사나와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사나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쥡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숨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짓누름은 늘 현실을 위협하며 다시금 불안한 과거로 흘러가기에 그 과거 추억 삼아 힘겹게 어둠을 밝히는 촛불 하나 고진 바람 앞에 힘겨운 춤사위 이어가는구나. 조그만 한민들 내 울씨 바람 뛰어 날리듯 어느새 곁에 다가와 서풍이 내려앉은 피단결 고운 모습으로

0: 마련 내려올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2: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만 30분 정도. 어, 죄송합니다. 어,
1: 괜찮아요.
2: 저기요.
0: 기억하세요.